빛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야 하죠. 어두웠던 시간, 갇혀있던 시간,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돌아왔을 때 감격적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광복이 있었을 겁니다. 오래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 다시 빛이 들어왔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문득 길이 열렸던 경험. 그 순간을 겪어본 사람은 알죠.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빛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못 느낄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빛이 다시 들어올 때 그 감동이 더욱 커질 거예요.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빛의 진짜 가치를 아는 법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시잖아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게 다시 빛을 허락하시는 그분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아침 시작해 봅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

네, 제이어스의 Celebrate the Light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17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소소무이즈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러분 동산 저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절 연휴의 아침, 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도 뭔가 기분이 좋은, 뭔가 개운하고, 뭔가 상쾌하고, 뭔가 가벼운 그런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 되니까 조금 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 편안한 쉼을 누리시는 그런 아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쉼을 누리는 와중에도 우리가 그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만 또 이렇게 아직 그 의미를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또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아침이라도 괜찮아요.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빛을 되찾는다라는 그 말 그대로 어둠이 가득했었던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 자유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광복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두웠던 시간을 지나서 다시 빛이 내 인생 가운데에 들어왔던 순간,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딥혀 주셔서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그 소망을 갖게 된 그 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빛에 대한 소중함, 그게 있잖아요, 그죠? 늘 빛 속에서만 살 때는 몰랐던 그런 광복의 순간,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중이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빛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빛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더욱더 깊어진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8월 17일 월요일 아침 오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말씀 퀴즈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빛 되신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이어갑니다.

브라운 월십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8월 17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연휴의 그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지막이 되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도 함께 풀어볼 테니까요. 안 남기신 분들 얼른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송해드리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인데요. 다음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이것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것이 빛이도다. 아멘.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같은 글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이것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것이 빛이도다.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한 글자예요. 그게 무슨 힌트냐고요? 아, 힌트지 그럼. 예, 힌트예요. 최선을 다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오늘 그 저기 문장 그 자체에, 문제 자체에 약간 뭐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빛이 도다. 네, 빛이 도다. 뭐가 빛일까? 예, 뭐가 빛?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네,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이것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것이 빛이 도다. 오늘 뭐 별도의 힌트가 딱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아, 광복은 이것을 되찾는다라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얼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 공개합니다.

네,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8월 17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었을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이것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것이 빛이도다. 정답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 예, 채무가 아니고 채무가 아니에요. 예, 그 받침을 잘 써야지. 그 빛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빛을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빛을 되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언어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자고요.

네, 뿜뿜 라디오 8월 17일 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광복절 대체 공휴일로 예, 월요일을 쉬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예, 월요일이라 더욱 좋은 대체 공휴일, 남은 시간도 편안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의 이 대체 공휴일의 아침 더욱더 기분 좋게 해줄 우리 축하 사절단의 무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팀이 올라오네요. Fireworks의 무대 함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자, 피어월스의 무대 함께 만나봤습니다. 구주예수 의지함이. 자, 다음 축하 사절단의 무대네요. 윤상은이 올라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네, 멋진 무대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명의 축하 사절단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R Worship 윤상은 신윤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세 팀이 또 이 광복절 대체 공휴일의 아침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뿜뿜 라디오 오늘 2부에서는 이 감격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자, 어제 오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려졌던 8.15 광복성회, 우리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6 8.15 광복성회의 그 뜨거운 현장을 여러분들께 그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 감격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15 광복성회 그 예배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 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즉 천지를 창조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첫 시작은 창조신학인 거죠.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맞서고 있죠.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무신론자들이 선택하는 사상은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론은 창조론이죠. 이 두 이론의 차이는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과학적 사실이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론이기에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일대 혼란에 빠져듭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기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진화론은 인간이 무에서 우연히 생겨나고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혼동과 무질서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에 맞는다는 이유로 진화론을 선택합니다. 이 진화론이 인간의 이성의 코드가 맞다면 창조론은 믿음과 코드가 맞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죠.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처럼 어느 날 툭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가 있다는 거죠. 컵이 그냥 생긴 것입니까? 재료만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컵이 존재하죠. 우주를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바다의

0: 모래를 보십시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결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고 진화하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결코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난 사건, 맹인이 눈을 뜬 사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사건 등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학적 지식을 가진 현대인은 이 모든 기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성으로 살 것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요? 물론 배운 대로 살아야 하고 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성대로 살게 되면 이성 안에 갇히게 되고 과학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 문제가 되곤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성 이하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높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믿음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주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보입니다. 자기 인생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할 말을 압니다. 부를 노래를 알게 되죠. 자신이 선포할 길을 압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행동으로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성과 과학의 세계를,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의 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노아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 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

0: 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창원 경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창원 경남의 단체장과 귀관장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일들을 잘 실천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공유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분쟁과 갈등, 대립에서 벗어나 민생 우선의 통합과 협치로 올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2,400여 개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세우신 목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혼탁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동반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창원 경남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교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한 땅, 복음이 선포되는 땅,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개인, 공동체, 국가의 잘못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희망의

영의 빛을 구하게 하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7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여는 첫 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찬양이 끝난 이후에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려진 8.15 광복성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6 8.15 광복성회 실황을 녹음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면서 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0: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으로 허다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1: 아멘.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0: Alléluia!
1: Gyeongnam Gidokkyo Chong Yonhapae 대표이사님이시고 경하교회 위임 목사님이신 김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개회 선언 해주시고 이어서 경남 기총 부회장님이신 김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 오늘 귀한 자리에 동참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광복 81주년 8.15 특별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 억압 아래 고통하며 신음하던 이 땅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국회의사당 안에서 우리나라의 출발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나라를 세계 민족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서도 교육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영원한 가치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세상 성공주의를 더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사회의 각계 지도자들이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성공과 욕망을 채우려고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아끼는 장차 수치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평가와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의 평화와 참된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살려내며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순창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력하게 붙들어주시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경남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영적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0: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경화교회 정재민 박씨와 김태호 학생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신 후 이어서 연합찬양대가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 말씀.
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종이라.
4: 어머니 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2: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0: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정경총회장님이시고 연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순창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이 땅에 밝은 빛,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메마른 이 땅, 경상남도 땅 위에 담비

일을 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한번 해요. 시작. 반갑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완전 잘하셨습니다. 억수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일 많이 불리웠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아침에도 이 노래고 저녁에도 이 노래고 항상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노래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게 이런 노래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박수 안 치셔도 괜찮아요. 이 노래가 불려질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우리가 몇 배를 더 잘 사느냐? 455배를 더 잘 살아. 제가 볼 때 경상남도는 500배는 더 잘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못 살고 어려웠던 이 땅, 이민족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모두 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 열리겠다, 죽겠다, 죽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전 세계에서 행복 만족도 우리가 최하 10등 이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52등 하던 우리가 67등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에릭 프롬의 얘기처럼 내가 소유 가치로 살아가느냐, 존재 가치로 살아가느냐. 소유가 넉넉하면은 저나 여러분 다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소유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을 보십시오. 황금으로 집을 발라놓고 집을 지었지만 행복이 없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증오밖에 뿐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있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 우리 동네에서 부자라고 하는 아저씨와 저와 함께 늘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분은 자기 돈이 얼마가 있느냐 저에게 자랑합니다. 천억이 있대, 천억. 천억 앞에도 끄떡없는 경상도, 남도 도민을 보고 제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천억이 있단 게, 천억, 억수로 많이 있는데 이분은 맨날 나오면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뚜껑이 열린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젯밤에도 목사님 잠 한 잠 못 잤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잠을 왜 못 자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자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로님 대표기도 3분 하는 동안에 입신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천지 색깔이 많구만은 이것을 보면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남도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는 부부 사이가 좋았어. 근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부 싸움 하다가 아이를 적게 낳아서 9밖에 못 낳았는데 아들 6, 딸 3, 9남매 7번째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추운 겨울이면 한 방에 자야 되는데 11명이 한 방에 자는 거예요. 이게 포로 수용소예요. 포로 수용소. 추운 겨울이면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방구석 찡이에 갖다 놓습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요강이라고 말합니다. 온 식구가 그걸 찾아가는데 실로한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나지 제가 더듬더듬하다 누나 콧구멍 찔러서 혼나고 형아 배 만져서 혼나고 그러나 제가 찾기는 찾았는데 이걸 내가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가 없어. 왜? 이게 하프냐 풀이냐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때 불행했느냐? 아니에요. 저는 불편했지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행운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행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가격에다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가치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배고플 때는 이것저것 하나 다 주어도 행복한 거예요. 배부를 때는 산에 진미를 주어도 여러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라면이 나올 때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던 그 라면 하나만 주면 우리들은 뛰라고 하면 뛰고 엎드리고 하면 엎드리고 수그리라고 하면 수그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요즘은 라면을 하나

줘도 끄떡도 하지도 않아. 왜? 배가 불렀어. 우리는 여러분 라면도 우리나라 종류의 라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 제일 많고 제일 맛깔나는 게 대한민국 라면이에요. 이걸 다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배고플 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에릭 프롬의 이 얘기뿐만 아니라 하비 콕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빛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줬느냐?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되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선교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이 땅 위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두웠던 대한민국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던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약 4,4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세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축복의 땅 경상남도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찬양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81년 전부터 어두움에 있고 묶여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러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서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 있고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영성을 보여주셨고 어두운 이 땅에 빛이 되어주셨고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내가 노력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우리 선조들이 할아버지 앞에 힘껏 노력하고 기도한 결과 그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81주년을 맞이하는 이 강복감사예배 강복절을 지나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모두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전부 다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없다고 합니다. 10대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20대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30대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40대는 여러분 집이 없다고 합니다. 50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60대는 낙이 없다고 합니다. 70대는 이빨이 없다고 합니다. 80대는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90대는 핸드폰이 없다고 합니다. 100대가 되면 다 없어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육의 모습은 이만큼 유한한 세상. 우리의 모습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것밖에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1956년생입니다. 1956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느냐? 약 53세였습니다. 그때는 53세가 되면 다 세상 떠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1973년 그 언저리에서는 평균 수명이 64세였습니다. 요즘은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나 거의 100살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재수 없어야 90살까지 산다고. 전부 다 오래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명의 소환이 지나고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83억 인구 중에 65세 이상을 사는 사람은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 안에 드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승용차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으면 세계 2% 안에 들어가, 2% 안에 들어가. 혹시 냉동실 문을 열어서 얼려나는 음식이 뚝뚝 떨어져서 발등을 찢게 되는 사람은 부르주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속에서 살면서 왜 원망하고 왜 짜증내고 왜 불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를 씁니까? 하루에 3천원 이하를 쓰는 민족이 세계 83억 인구 중에 46%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우리나라 고울고울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증거된 우리 민족 앞에는 희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는 길이고 저 북녘 땅에 있는 교회 6.25 전에 있었던 교회 3,400개 교회를 다시 세우는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윌리엄 케이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요셉을 만나면서부터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루터도 열심히 일했지만 친구적인 윤리가 있었습니다. 배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성계와 정도전의 만남을 압니다. 외화도에서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역사의 운명의 칼날이 던져졌습니다. 장군께서는 칼의 손잡이를 잡겠습니까? 칼날을 잡겠습니까? 통촉하시옵소서. 그때 이성계가 마음을 잡고 뒤를 돌아 이 땅에 와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훌륭한 도지사 박관수 도지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아멘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미스바 광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아합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기도의 제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은 아버지 앞에 모인 120명이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07년 일어났던 원산 부흥운동처럼, 평양의 대부흥운동처럼, 이 평양의 아름다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일어난 성령의 바람이 오늘부터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최고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조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뺏을 수 없고 인간이 해칠 수도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묶여있던 우리에게 1945년 81년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심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예수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갇혀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교도소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교도소가 약 56개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도소는 하루에 밥 세 끼를 따뜻한 밥, 따뜻한 국을 다 줍니다. 여러분 비가 와도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눈이 와도 눈쓸 걱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교도소를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두 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 그렇게 밥을 따박따박 준다고 해서 누가 교도소에 가겠습니까? 왜냐? 교도소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죄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마지막 문턱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잡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피가 있는 가정은 다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다 건너가버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해방이 일어난 것이고 민족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81년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역사 속에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이제는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눈물과 땀 생명을 바쳐 만들어놓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잘 되고 크게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비가 신의 문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별 하나하나가 모여서 은하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경상남도 330만 인구들이 한 분 한 분 모이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0만 경상남도 도민이 모이면 아름다운 빛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마다 찬양이 교회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0: 구름대 벌떼처럼 모여는 축복의 경상남도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십자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양곡교회 다윗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다윗 찬양대가 그날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7일 10시 40분 경남 거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FEBC

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80장 1절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에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직전 대표회장님이신 박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광복 81주년을 기념하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자유를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소망하며 경남 산하 2600여 교회 그리고 18개 시군 20개 기독교 연합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어제 오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려진 2026 8.15 특별성회 그 현장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둠밖에 없었던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광복의 아침을 맞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외칠 수 있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요즘 밖에 나가면 아직까지는 햇볕이 참 많이 뜨겁습니다. 아침부터 이미 공기가 후끈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옷에 땀이 배어 있을 만큼 더운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여름이 그저 신나는 계절이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 여름의 더위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위를 없앨 수는 없지만 더위를 견디는 방법은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그늘을 찾기도 하고 물을 자주 마시기도 하고 또 한낮에는 잠시 쉬어가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일을 당장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나무 한 그루의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듯이 마음이 지치고 뜨거워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쉼이 되어줍니다. 어쩌면 여름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계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견디려고 하지 말 것, 잠시 쉬어갈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쁜 마음이면 기쁜 대로, 지친 마음이면 지친 대로, 또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이고요. 저는 진주 성서 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진주 나들목교회 박희성 목사님께서 우리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나눠주시죠.
0: 하룻밤에 하룻밤에라고 하는 이사야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여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사야 15장은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을 담아내는 단어인데요. 하룻밤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본문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하룻밤에 또 하룻밤에라고 잡았습니다. 본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모압은 스스로 강대하다라고 자부했던 나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모압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로서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스스로 강대하다고 믿었기에 하나님 없이도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죠. 그들이 자랑하던 성읍 알과 기르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장담했었지요. 그러나 1절의 선언은 그 모든 기대에 허를 찔러버립니다. 하룻밤에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또 하룻밤에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재물과 사회적 지위 혹은 세상의 든든한 안전장치들을 절대적인 반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온 이 밤은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철저한 파멸의 밤이었습니다. 이 하룻밤의 재앙 앞에서 모압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만심은 온데간데없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십시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절의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꼭 이것을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들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비참하리만큼 황폐해졌지만 여전히 헛된 신들을 향한 허망한 부르짖음의 모습이 그곳입니다. 이 한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것을 보셨다면 정말 잘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셔야 할 내용이 있지요. 4절 말씀인데요.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슬픔이 담긴 부르짖는 백성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는 야스까지 들립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경계를 서며 누구보다 용감해야 할 모압의 군사들조차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공포 앞에 다리가 풀려 그들의 혼이 속에서 덜덜 떨며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쌓아올린 세상 편안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든든하게 쌓아올린 성공의 탑도 세상이 사랑하는 고요한 견고한 요새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갈 때는 하룻밤

0: 사람의 환란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룻밤에 또 하룻밤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네, 오늘 함께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목사님 함께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0: 네.
1: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에 또 하룻밤에라고 하는 제목에서 나타나듯 우리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파멸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경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견고한 두 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평생 동안 안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떵떵 하나님 소리치며 그렇게 자만하게 살았던 그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저들 모두를 황폐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 올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하며 그 말씀을 따라 겸손과 또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 순복하며 살아가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내임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1: 아멘.
0: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짧게는 50원, 길게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거고요.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어둡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첫 찬양, 하나님의 진리 등대, 테너 김태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0: 아멘.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기쁜 일도 좋고 걱정되는 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좋고 가족과 친구를 위한 기도, 또 아픈 이웃과 지친 이웃,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 있으시다면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소중히 품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1533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엄마가 안과 검진에서 안압이 높게 나왔어요. 눈 관리 잘해서 안압이 정상으로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도 있을 건데요.
0: 네.
1: 예, 엄마를 향하는 귀한 자녀의 바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주님.
1: 전능하신 아버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놓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할 때가 있고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향하는 귀한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이곳에 있나이다. 주 하나님, 사랑하는 모친의 눈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0: 아멘.
1: 안압이 높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고통이 심한 어머니지만 주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0: 아멘.
1: 그 안압을 향하여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잘 또 이렇게 보이게 도와주시고 눈 관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늘 노래하며 기도하는 귀한 모친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은요. 6679님의 사연인데요. 둘째 아들이 8월 22일에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소서.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까지 함께 하셔서 최종 합격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0: 사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아멘입니다. 우리
0: 아멘.
1: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둘째 아들이 이곳에 있나이다. 8월 22일에 경찰 공무원 필기시험이 있고,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세 번의 시험이 있나이다. 주님,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또 구함이 되어 합격하고 또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이 귀한 우리 공무원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찰은 곧 민중의 지팡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여 주셔서
0: 아멘.
1: 귀한 또 민족을 믿음 안에서 잘 보듬어 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잃지 아니하는 귀한 경찰 공무원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축복하셔서요, 우리나라의 안전과 또 안보와 평범한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소망의 기도가 응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0428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강박증이 있는데, 강박증이 호전되게,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1: 아,
0: 목사님.
1: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0: 네.
1: 한 가정을 또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0428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김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0: 주님.
1: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이 걱정 근심 가운데서도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0: 아멘,
1: 하는
0: 주님.
1: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이 각방증을 주께서 선하게 호전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로운 간증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0: 아멘.
1: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랑받고 사랑을 줄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는데요. 0428님의 그 마음에 강박을 일으키는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다 져주셨음을 믿습니다. 예,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0679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왼쪽 다리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잘 걸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주셨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거 내 발이 땅에 닿고 딛고 일어서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평범한 거지만요,
1: 맞습니다.
0: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정말 간절한 또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목사님.
1: 우리 네. 사모님 말씀을 들으면 네. 모든 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0: 항상
1: 네.
0: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실망하고 그러는데 그 타인을 바라보면
1: 네.
0: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그러잖아요. 걸을 수 있고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걸 잊고
1: 그렇죠.
0: 살 때가 참 많은데요.
1: 네.
0: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1: 주님.
0: 나이가 들면 또 자그마한 실수에도 우리의 뼈가 쉽게 부러질 뿐만 아니라 다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저희 어머니가 왼쪽 다리 고관절이 부서져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1: 주님,
0: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1: 주여,
0: 베드로의 그 선포가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1: 주님,
0: 부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전달됨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걸어 하나님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라고 고백함과 더불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고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고 기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는 귀한
1: 아멘.
0: 모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1: 아멘.
0: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6304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교회 이집사님을 위해 기도 요청합니다. 남편의 반대와 빚이 많아 갚는다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 살다가 이제 빚을 다 갚고 본인 삶을 살고 싶다. 남은 여생 즐겁게 살고자 했더니 청천벽력 같은 가남 소식으로 낙심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찾는 집사님 되어 영육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집사님 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곧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들이지요.
1: 네,
0: 사실 그렇잖아요. 그
1: 그렇습니다.
0: 뭐 필경 이 집사님만 그러시겠어요?
1: 네.
0: 우리가 조금 부유해지고 조금 나아지면 참 내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1: 그렇습니다.
0: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 주님.
0: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곧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남편의 반대와 빚이 많아 감당하는 핑계로 교회를 떠나 살다가 빚도 갚고 또 남편의 사랑도 힘입지만 이제 여전히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다라고 했던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체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너무나도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1: 주님.
0: 가남 소식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모습을 우리의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읽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 주님.
0: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의
1: 아멘.
0: 입술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셔서 이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이 가남이 무엇이냐라고 꾸짖어 주셔서 온전한 육체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매주 올라오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인데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빠 강봉철님, 언니 강나영님, 그리고 남동생 강관효, 그리고 여동생 강아름.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저희 방송 가족의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또 이렇게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체계, 속히 기록되었으면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자 기도사연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0: 아멘.

0: 감사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9178님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시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 살아는 귀한 가정 가운데 담아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1: 아멘.
0: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주님.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하나님 이 이름을 부르며 얼마만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9178님의 목소리일까요?
1: 주님.
0: 하나님 이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이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구원의 큰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한 사람의 기도 제목, 이 한 사람의 찬양, 이 한 사람의 예배가 온 가정 가운데 약속된 말씀으로 승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사연은요. 0772님의 사연인데요. 손자가 대학도 자퇴하고 현재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자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주셨습니다.
0: 아멘. 참 아픔이네요.
1: 네.
0: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772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손자가 대학도 자퇴하고 현재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1: 주님.
0: 푸른 청춘을 꽃피워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대야 할 귀한 손자인 것에 맞습니다.
1: 주님.
0: 하지만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이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 대학도 자퇴하고 이제 홀로 떨어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아픈 귀한 또 손자입니다.
1: 아, 주님.
0: 주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자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 주님.
0: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놓치고 있는 학업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꾼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오니 이 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됨이 되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0772님의 손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한참 또 새로운 진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인생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도록 우리 소망의 기도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사연은요. 5685님의 사연입니다. 재수하고 있는 저희 아들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성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기를, 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을 크게 다치신 아버지와 황반변성으로 눈이 안 좋으신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시지만 허락되는 건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습니다.
0: 귀한 부모님과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그렇죠?
1: 네.
0: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1년을 돌아봅니다.
1: 주님.
0: 참으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한 아들을 위해서 온갖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응원하며 또 사랑하며 축복했던 그 모습이 선이 보여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
1: 주님.
0: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

0: 인내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에 합격하여 지난 1년의 시간을 만회하는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더불어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지는 기도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1: 아멘.
0: 발을 크게 다친 아버지와 항반성 변성으로 인하여 눈이 안 좋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두 분의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눈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발도 치유되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선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지혜와 명철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다음 기도 사연은요, 2787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이 수영장 셔틀버스 기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부모의 기쁨이 되며 앞으로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세상의 기둥, 나라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 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이뤄 가시는 귀한 마음을 품고 계신 2787님의 기도
0: 참 멋집니다.
1: 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렇죠.
1: 네.
0: 어떤 수영장인지 모르겠지만
1: 네.
0: 참 이 수영장은 복된 수영장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믿음의 사람이 네. 대부분 보면은 완전 운전하도록 기도 부탁할 건데
1: 네네.
0: 이곳에 오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1: 그렇습니다.
0: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787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큰 울림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대부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 수영장에 오고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아멘. 건강하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귀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서틀버스 기사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며 또 하나님이 선포하며 축복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어느덧 시간이 마무리될 시간이 돼서 오늘의 마지막 기도 사연이 되겠습니다. 1582님의 사연입니다. 부모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아이들한테는 항상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아들한테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남편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한 아내의 기도며
1: 네.
0: 어머니의 기도 제목인데
1: 네.
0: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절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귀한 사랑하는 자매를 응원합니다.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네. 하지만 올바른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을 더하여 주셔서 귀한 또 아내와 남편이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빛과 소금이 이런 삶이 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남편에게 인격적

0: 인 주님을 만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귀한 돌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예수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0: 네, 박희성 목사님, 우리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1: 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7장의 말씀으로 그것이 정녕 나를 위함이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은혜와 감사에서 멀어지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에서의 스가랴는 그 흐름이 바뀝니다.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매우 실질적인 질문을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4년, 마지막 8번째 환상을 끝으로 2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의 재건 공사는 제법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매년 5월과 7월 울며 금식해 왔는데 이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5월과 7월 금식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애도하는 절기였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 관습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 이 슬픈 종교 행사를 그만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불편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적지 않은 대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대단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어이없어하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답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더 날카롭게 그들의 마음을 찌르십니다. 너희가 먹으며 마실 때에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결국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단히 기만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또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솔직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70년 동안 지켜온 그 금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유지되었지만 그 형식이 가리키던 실체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 행위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헌금과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보상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진심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는 네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재판입니다. 사법적인 정의, 뇌물이나 편견 없이 진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성과에 대한 정직함,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서 세금에 대한 정직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둘째, 인애와 긍휼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고 라함임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본능적이고 깊은 긍휼을 가리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 어느 곳에서도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말합니다.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보고 교회가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의 삶을 의미합니다. 넷째, 마음에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 동기까지 주님은 다루십니다. 사람을 고립시키는 파벌이나 사적인 모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글과 그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에 변하여 참된 금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증거는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흘리는 눈물과 기도는 반드시 교회 밖에서 이웃을 향한 정직함과 따뜻한 손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순종이 빠진 종교적인 퍼포먼스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그래서 등을 돌렸으며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져 어떤 은혜도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등을 돌려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아버리고 그래도 새어오는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 마음을 아예 굳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팍함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회피에서 시작해서 그 외면이 반복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마침내 말씀을 튕겨내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 아름다운 땅에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였습니다.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진짜 원인은 단순히 제사를 안 드리고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저버린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뼈아픈 역사를 들추어 내시는 걸까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이 건축

0: 계속되어도 그들의 화려한 예배가 회복될지라도 말씀 앞에 굳어있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또다시 바벨론 포로기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부드럽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굳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 사람들의 질문은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진정한 신앙이란 종교적인 형식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긍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순종의 삶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금식과 기도가 이웃의 아픔을 싸매는 따뜻한 손길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굳어지기 전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래서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82국에 4334번 055-282-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

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

0: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1: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었는데 뒤통수를 친 사람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용서, 그 어려운 용서를 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믿었었는데 친구라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제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그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벌 좀.

0: 혜진아, 니 요새 무슨 일 있나? 니 얼굴이 완전 말이 아닌데.
1: 아이고, 말도 마라. 그 인간 때문에 그러잖아.
0: 아이고, 1년 전 일이다. 그거 해결됐다고 안 했나?
1: 그게 법적으로 해결이 됐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았다이가.
0: 와, 이렇게 힘들어서 우째 사노?
2: 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내 기도는 쌓이고 쌓였을 텐데 그 인간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그러고 명품 가방 샀다고 그러고 맛집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 허, 진짜 잘만 살아. 발 뻗고 잘만 자.
0: 야, 정우야, 혜진이는 저거 어떻게 알았노?
1: 그 인간 SNS에서 자랑하는 거 봤단다.
0: 에헤이, 그 SNS는 와트를 갖보고 난리고.
2: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왜 근데 그런 나쁜 인간을 가만 놔두셔? 배신한 인간을 잘 사는데 나 혼자만 지옥 속에 살게 하시냐고.
0: 아, 이제 혜진아, 혜진아, 시간이 그래도 좀 지났잖아. 이제 뭐 잊어라. 이러다 진짜 병난디.
1: 아이고, 그게 뭐 맘처럼 되나 그게.
2: 됐어, 나는 그 인간 벌받을 때까지 지켜볼 거야.
0: 혜진아, 내가 어려운 얘기 좀 할게. 그 용서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봐주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니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끊어내라는 거지.
2: 억울하잖아. 어떻게 용서해?
0: 그래, 네 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노. 얼마나 힘들지 내가 상상도 안 된다. 그래도 네 거울 한번 봐라.
2: 거울은 왜?
0: 내가 아는 혜진이는 진짜로 잘 웃는 친구였는데 지금 네 웃는 게 너무 어색하다.
2: 내 얼굴, 내 얼굴이 진짜 이렇게 변한 거야?
0: 미움 붙들고 있을수록 더 아픈 건 네다. 그만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훌훌 털어버려라. 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2: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미움이라는 독이 든 잔을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시작이 당신을 다시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4: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3: 기적이 일어납니다.
4: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의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네가 개척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18절에 보면은 네가 개척하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 연세에 놀랐습니다. 85세의 연세임에도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개척하겠다는 용기와 믿음에 어찌 보면 압도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기업 분배가 끝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여호수아의 연세가 10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연로한 여호수아의 입에서 개척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환경도 뛰어넘고 나이의 한계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의 분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가리킵니다. 요셉이 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니까요. 이들은 레위 지파 대신에 각자 독립된 지파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체 이 전쟁에도 그 지파에 합당하게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할 때는 한 지파로 취급을 해서 한 제비만 뽑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꽤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이 결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두 지파를 합하면 85,200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75,600명입니다. 6만이 넘는 지파가 이스갈, 스불론, 단 지파 그 나머지는 전부 6만 명 이하 뭐 4만 명이 안 되는 이도 있고 3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인구도 많고 두 지파를 합치니까 8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한 지파로 취급해서 한 몫으로만 주느냐고 하는 것인데 그럴듯하지만은 이것은 사실 반만 사실입니다. 요셉 자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면서 자기들보다도 인구가 두 배도 더 넘는 76,500명 인구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제법 많이 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도 효용 가치로 볼 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 못하지 않았다는 점. 또 52,700명의 인구를 가진 므낫세 지파는 그 절반이 요단 동편에 지금의 골란군이죠.

이 골란고원 지역 바산 땅이라고 합니다. 바산의 힘센 암소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서 목축에 아주 요긴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목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골란고원 전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그곳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이 땅 위쪽에 아주 상당히 넓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이 두 지파의 땅 전체를 살펴보면은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차지한 전체의 거의 한 30% 정도 돼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지파에 한 제비라는 원칙을 왜 우리들에게는 적용 안 하느냐고, 우리들에게도 각 지파별로 그렇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어진 땅 넓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땅이 자기들에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많은 것도 알고 차지한 땅이 넓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을 통해 특별히 요셉 자손에게 다른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한 몫의 땅을 더 주었노니 그랬어요. 요셉 자손이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한 몫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그들이 얻은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스스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한 그 말을 대받아서 내가 큰 민족이 되어서 지금 너희들이 얻은 그 땅이 좁다고 여긴다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이는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도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이때 개척하라는 말은 구체적인 뜻은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에 올라가서 그곳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있는 살림을 베어내고 경작할 땅을 확보하여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자마자 반박하듯이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첫째는 그 산지가 넉넉하지도 못하고 둘째는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무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와서 한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때 갈렙이 한 말이 뭡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얻으리라 했어요.

85세가 되어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보세요. 안 된다는 사람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을 악평. 같이 보고 왔는데 큰 포도송이를 막대

메뚜기와 같다.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다면 요셉 자손의 행태를 솔직하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위험 부담도 없이 힘들지도 않고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요셉 자손들은 개척자 정신에 위배되는 문제 중심, 문제에 집중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쉽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습성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힘들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힘들고 우리의 부모 세대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우리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면서 담대하게 개척 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고도 그 땅을 제대로 개척할 생각도 못하고 땅이 좁다고 징징대며 우는 그런 요셉 자손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권면합니다. 17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권면하는 것은 그 요지를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셉 자손은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수적인 면에서 볼 때 큰 민족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큰 민족이라는 그 의미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수만 많다고 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큰 민족으로서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재력을 봐야 돼요. 제가 1988년도 5월 27일에 서울에서 그 경북 의성, 그 의성군 금성면 탐닐이라는 산골에, 금성산이 있으면 그 산자락에 있는 산골 마을에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피아노를 친 사람은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피아노 반주를 하다가 목사님 가시니까 그 딸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딸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맨 중학교 2학년 그 장로님 딸이었어요. 뭐 이름 이야기해도 안 되겠네. 신경이라고. 신경아, 네 반주 한번 해볼래? 자기는 할 줄 모른대요. 그래, 그러면 네가 배워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런데 당해 장로님 이제 모아놓고, 장로님 우리 신경이 피아노 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지원하십시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면소재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학교 마치고 거기에 피아노 교습선가 학원인가 뭐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배워가지고 그리 오도록, 학교 마치고 그리 오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3개월인가 배우고, 아주 뭐 피아노는 전혀 못 치니까 기본부터 시작을 한 거죠. 3개월 하고 난 다음, 신경아 찬송 한번 쳐볼, 벌써요? 아, 못하는데. 아니야, 내가 이번 주일에 뭘 할 것인지 주일 나 되면 내가 찬송가를 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연습해서 해봐.

가지고 지중해 찬송가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첫 주는 물론 잘 못했겠죠. 그런데 갈수록 실력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피아노 반주를 배운 지 6개월 만에 이 다음에는 몇 장 한다는 거 안 가르쳐줘도 몇 장 한다 그러면 바로 반주가 가능했어요. 지금까지 친구가 반주를 할 때에 그 반주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고 자기는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못했지만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니까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잠재력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차지할 사람은 바로 요셉 자손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요셉 자손 스스로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올라가면 그 땅 차지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침에 사환이 성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라서 탄식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그래? 지금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도단성은 작은 성인데 거기 뭐 아람의 그 큰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었죠. 엘리사 선지자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원의 영화를 밝게 하자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확신은 그 어떤 환경이나 힘보다도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겁이 나서 개척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른데 뭐 땅이 없는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철병거도 물리치고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것이 그들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이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개척 어렵죠. 안 해본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다 갖추어진 거를 우리는 하고 싶어하지 새로 갖추어 나가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도 지금 개척의 길을 지금 17년 동안 걸어왔지만 전 처음부터 우리 저기에 있을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기념교회라고 해요. 개척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개척교회라고 그랬죠. 개척교회로 말하지 맙시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뭐 30년 돼도 아직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는 개척교회야. 처음부터 개척교회를 하지 마요. 그러나 사실은 개척이었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 곳이었으니까. 첫해에 본당에 진주교회에서 쓰던 에어컨 하나 갖다 놨죠. 에어컨이 하나도 없었어요. 2006년 그 해 여름에는 얼마나 더웠는지 사방이 길이 돼가지고 누구나 이리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떻게 문도 못 열고 밤에 잘 때에 더워서 더워서 그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식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에어컨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에어컨 하나 그리고 에어컨 이래 하다 보니까 뒤에 제가 세워보니까 열 몇 개더라고 저기만 한 번에 된 거 아니에요. 서서히 가져온 거예요. 문제 중심의 사람은 안 된다 못

0: 힘들다 이런 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걸 어렵다 하지 않는 건 그거는 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은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힘들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언어가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이 짓을 왜 해. 여러분 이런 말들을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은 너무 친하게는 지내지 마세요. 그럼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뭐 안 되면 또 해보면 되죠. 여러분 말 속에요 원망과 불평과 문제를 찾아내는데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모른 척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친하게 지내면은 여러분의 삶이 실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힘들지 아니한 인생을 산 위대한 사람도 있습니까? 다 어렵죠. 모세는 힘 안 들었을까요? 다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척한다는 것은 자기계노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을 할 사람은 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 말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실행해 나가면은 여호수아의 말처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쫓아내게 되고 그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시대가 어려워도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승리의 삶을 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실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문제에 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알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문제 중심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지. 그 사람들로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안현 목사입니다. 오늘 17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이날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은가요? 뭔가 선물로 받은 그런 느낌. 여러분 오늘 어디서 이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요. 또 얼마 전에 그 콜롬비아에서 지진 소식 들었잖아요. 굉장히 또 심한 지진에 큰 피해가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복구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하길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지진 소식이 뉴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진에는 P파가 있고 S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진동에 대한 그런 파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P파가 먼저 도달하고 그리고 진폭이 크고 강력한 게 S파인데요. 이 S파가 나중에 뒤이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진을 경보하는 그런 시스템에는 진동이 아주 작은 이 P파를 먼저 감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뒤에 더 큰 진동이 올 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첫 신호를 알아채는 그런 감각, 그것이 지진을 경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과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 내 생각 속에 아주 작은 영적 균열들이 시작되어 어쩌면 지진의 피파처럼 그렇게 진동이 작은 신호들이 오고 있겠죠. 내 일상에 들려오는 그 작고 세미한 신호들,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단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민감해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와 말씀이고 그리고 또 찬양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진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와라. 주님 주시는 쉼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 오늘 찬양여행과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는 멈춤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멈추기 시작할 때 들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멈춤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첫 찬양은 옹기장이의 메들리로 찬송가 메들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였네. 찬양을 들으며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술실에서 수술 그 몸을 절개하고 수술하잖아요. 그 전에 딱 멈추는 시간이 있대요. 의료진이 수술하는 분들이 환자 이름, 수술 부위,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을 타임아웃이라고 부른답니다. 몇 초, 뭐 짧게는 몇 초 정도 되겠죠. 그걸 멈추는 것 같지만 그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일을 방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익숙한 일일수록 더 확인해야 된다. 수술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늘 하던 말이기 때문에 늘 가던 길 이어서 또 늘 그렇게 선택해 왔으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끔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좀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고 선조들이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멈추는 타임아웃이 필요하죠. 오늘 문자의 주제는 멈춤입니다. 나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멈춤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멈춤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하시고 또 선물 받아갈 기회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게 국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좋은 국물, 이게 음식에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좋은 국물이 센 불로 막 오래 끓여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를 막 팔팔 끓이는 것보다 그 뭉근하게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냥 세지 않은 불로 계속 그 데우는 거죠. 끓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우러나는데 시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팔팔 끓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고 가만히 데워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막 갑자기 우리는 막 팔팔 끓는 뜨거운 신앙의 시간을 늘 사모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너무 귀하죠. 그렇지만 뭉근하게 오래 우러나는 신앙의 향이 배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기도의 시간에도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즘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너무 짧아진 거 아닌가? 기도의 자리에 앉지만 깊이 하나님 앞에 앉아 진짜 뭉근하게 데우는 그런 시간보단 이렇게 빡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많이 봐요. 그런 걸 보면 기도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 서두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들이 더 깊어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겠지요?

0: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다면 그 뿌리가 깊이 땅속에 맺혀 내리겠죠. 그리고 그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종종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느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뿌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여러분, 묵상하는 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 찬양여행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귀중한 그 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화가 나십니까? 뭐 특별히 다혈질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올 때 말입니다. 대부분은 상대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분노의 원인을 어떤 상대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찾으시는 걸 봅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0: 네,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가장 화가 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리 악한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 있냐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요나의 분노의 그 뿌리에는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미워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죠.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분노 아래에 미움과 상처 혹은 시기심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보다 그 분노의 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분노는 사고를 극단으로 몰아가요.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요나서 내내 그 죽음을 입에 달고 살아요. 분노는 늘 뭐 아니면 도의 선택만 남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길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멸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수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분노는 또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요나는 방넝쿨 하나가 시들어버리자 죽여달라고 또 그랬지만 하나님은 12만 명의 생명을 내가 아끼는 게 어찌 옳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손해는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작게 여길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노는 분노를 낳지만 선은 악의 흐름을 끊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분노하면 저는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만큼 분노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그의 인생은 악한 사람들의 선택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종살이에, 옥살이에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 마침내 형들이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복수할 기회였죠. 세상이라면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형들의 죄는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선택했죠. 분노는 복수의 기회를 찾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습니다. 분노는 과거의 상처를 붙들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살렸고 민족을 살렸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죠. 분노는 사람을 묶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증오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 자리입니다. 분노보다 사랑을, 증오보다 긍휼을, 악보다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0: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리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 관계와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6화 조선의 문을 여신 하나님

0: 존 루스 선교사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서재에서 한글 성경 원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때 존 루스를 부르며 캐서린이 들어온다.
1: 오빠, 여성도 모임에서 모금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2: 감사합니다. 주여.
1: 어떤 자매가 말하더라고요. 그 둔한 울 남편이 이 글자를 소리내서 읽더라고. 고작 반나절 공부하고 말이야.
2: 자무만 익히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자. 그게 한글이야.
1: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겨요. 이 한글 성경만 있으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 복음을 읽을 수 있겠구나.
2: 이 글자 하나하나가 조선의 심장을 두드리게 될 거라고.
1: 오빠, 사실 나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의심했어요. 한문 성경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오빠의 욕심은 아닐까. 그런데 어제 편지를 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하나님이 그 조선이란 나라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2: 맞아.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들을 위해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1: 자금이 모일 테니 이제 인쇄를 준비해야죠. 영어 성경처럼 활자를 만들어서 계속 찍어내는 거죠.
2: 그래, 맞아. 그래, 그거야. 그러려면 한글 활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조선은 아직 위험하니까 청나라에서 제작을 하는 게 좋겠어.
1: 하지만 오빠 건강도 중요해요.
2: 개설인,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정말 고마워.
1: 저도 오빠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존 로스 형제님 정말 고마워요. 이 힘든 일을 감당해줘서요. 한글 성경이 조선이란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연 열쇠예요.
2: 맞아. 조만간 조선 정부도 타국과 교육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바로 그때야. 조선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이 파도처럼 들어갈 수 있게 한글 성경을 준비하는 거야.
0: 영국 곳곳에서 한글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1882년 지금의 중국 심양인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됐다. 그리고 그해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다.
3: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최초의 한글 성경일보가 인쇄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권의 복음서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4: 아멘! 아멘!
3: 저는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만주로, 조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발행된 한글 성경을 들고 다시 조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 쪽복음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불온한 문서로 취급했지만 이제 조미주약 체결이 되어 그런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고려문이 아닌 열린문이 되어 단단한 둑을 무너뜨리며 흘러가는 거센 물결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4: 아멘!
0: 만주에서 인쇄된 성경은

0: 백홍준, 서상윤, 이응찬, 최성균 같은 매서인을 통해 조선에 유입됐다. 그 결과 의주와 소래, 서울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때 조선의 임오군란이 일어난다. 대원군을 중심한 수구 세력과 명성황후를 중심한 진보 세력의 무력 충돌로 발전된 이 사건 중에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공헌한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이 처음 인쇄되어 나올 무렵 또 다른 불씨가 남쪽 전남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1: 열어라! 조정의 명을 받고 나왔다!
2: 아니, 대체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오?
1: 어서 들어가!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다 찾아봐라!
3: 네!
2: 아이고, 이게 무슨 알벼락이에요? 보시오, 아침 동특이 도전인데 꼭 이래야만 합니까?
1: 비키시오! 장독이며 아궁이 아래까지 샅샅이 뒤져라!
2: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오?
1: 이쪽으로 오지 마! 좋게 말할 때 물러서시오. 어떠라! 빨리빨리 안 움직여!
2: 아니, 도대체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0: 아내의 요청에도 눈 하나 꿈쩍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수정의 아버지.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중이다.
3: 없습니다.
1: 뒷간이랑 아궁이도 다 살펴봤나?
3: 네. 말씀하신 한글 성경은 안 보입니다.
1: 알겠다. 그럼 일단 철수한다. 이번에는 운 좋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0: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먼지를 탁탁 터는 군관의 모습에 수정의 아버지는 참던 분노가 폭발한다.
4: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1: 어허, 이 손 놓으십시오. 형님, 그나마 애정을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 단속 좀 잘 좀 하십시오.
0: 명망 높던 사대부 가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다.
4: 내 저놈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놈을 당장!
2: 여보, 그만해요.
4: 이런 마음을.
0: 수정의 아버지는 비석처럼 서 있는 수정을 향해 소리친다.
4: 거기서 못하고 있어! 따라 들어와!
0: 수정의 아버지는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수정의 발 앞에 던진다. 군관이 찾던 바로 한글 성경이었다.
5: 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어?
6: 아버지 어머니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만 잡혀가겠죠.
5: 잡혀가면 성할 때 싶으냐?
6: 목이 베었겠죠.
4: 저 따위 쓸모없는 책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우리 조선은 유교의 나라야. 저 서양의 이상한 사상은 공부할 가치도 없단 말이다.
6: 아버지,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합니다. 그리고 신이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4: 저는... 그래서 끝내 유교를 저버리고 그런 헛된 말을 믿겠다는 거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네 이름을 족보에서 지울 것이다. 알겠냐?
0: 수정의 아버지는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간다. 이수정은 바닥에 떨어진 성경을 소중하게 조심스레 들어 가슴에 품는다.
6: 아버지,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못 본 척 안 본 척 살 수 없는 걸 어찌합니까?

농학과 법률 등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수정. 그는 오랜 일본 유학 생활 중 복음을 접하게 된다.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신식 문물보다 조선에 가장 필요한 책임을 알게 됐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6화 조선의 문을 여신 하나님 출연 주진홍, 임한권, 김보경, 최웅, 유춘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부산 포도원 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대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복을 받는구나. 또 아, 저렇게 살면은 인생이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하고 이렇게 짜부라지는 인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가는 사람이 있다 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니까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전혀 복 없어 보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말씀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말씀이 막히느냐? 그 마음 속에 자기 생각이라는 이 돌멩이가, 큰 돌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길가처럼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가 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봐요. 또 아니면은 가시덤불처럼 많은 세상의 사상과 그런 조류들을 갖다가 알고는 그것으로 세상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생각이 서로를 찌르면서 이렇게 조금 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에는 그 돌멩이가 깨뜨려지고 그 길가처럼 딱딱한 것이 성령의 단비로 축축해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좋은 열매 맺기 원하는 이들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가로막힐 때에 인생이 영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가룟유다가 대표적이죠. 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주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명과 또 그런 은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유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뺨을 치기도 하면서 그랬지만은 가짜는 결국에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데 결국에는 거짓으로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언제나 자기 생각이라는 큰 돌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고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얼굴

얼굴에 키도 크고 또 은혜가 있을 때는 방언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왕감이고 멀쩡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음속에 이 돌덩어리가 자기 생각이라는 그 중심이 있어가지고는 이게 하나님 앞 중심이 삐딱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그 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그 사람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에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강건하지 못하면은 끝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소멸되어가는 이렇게 없어져가는 그런 이렇게 부족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13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뭐냐? 예배부터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해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적군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이 적을 물리쳐야 될 백성들은 우리 편 아군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9절 말씀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 했겠습니까? 그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묻는 거죠. 마치 이렇게 부모님들이 집에 돌아보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뭐 했니? 물으면은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아이들처럼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적은 쳐들어오고 아군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를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이 사무엘이 뭐라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망령되다는 것을 이 샤칼이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수했다, 어쩌다 보니까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라 의도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불순종의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사울의 말처럼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순종이라는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흔히 어떤 일을 하고 나면은 좀 핑계하고 변명할 때 가만히 보면요, 진짜 어쩌다 보니까 그랬느냐, 어쩌다 보니까 실수하고 죄를 범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다가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이게 일의 열매로, 행동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울이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그의 마음 속에는 전쟁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에게 왕관을 세우신 분이, 왕을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께 더 영광, 하나님도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그 왕관 자체에,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주목해야 되는데 선물 자체에 집중을 하다가 그것이 그 마음의 욕심이 돼가지고는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잘못 그릇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 성전문을 열고 들을 때마다 뭘 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덧입은 채 주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가시덤불 같은 생각들, 내 속에 있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 내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제하해 주시고
부스뜨려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예배는 드리는데

유의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신앙생활은요,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냐, 상황 논리가, 자기 합리화가 신앙을 방해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만나고 다른 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 말해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요, 이렇게 주일을 그렇게 시간을 빼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24시간 일을 해도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10의 1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면요, 10의 10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내가 빚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하면요, 예, 10시간을 자도 모자랄 만큼 몸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하면요, 신앙은 상황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과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뭐냐, 예배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과 기준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10의 1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여 그 예배가 열납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떨까요? 그걸 바꾸길 원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으셔도,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놓으셨더냐, 내가 마음대로 바꾸고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거 다 율법입니다. 믿음대로 은혜대로 행하는 것이죠. 율법 따라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율법이어서 파괴되고 안 지켜도 그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킬 때 그걸 뭐라 말하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온다 했으면은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누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데 못 기다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컨 커밍 하시는, 재림 하시는 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드시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또한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마저도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 악하고 나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셨겠냐, 그럴 수가 없다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면요, 그것도 바꿉니다. 꼭 왜 예수만이 길이냐, 이렇게 마음에 또 길이 있고 저 부처도 있고 어쨌든 구원에 이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가 개벽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과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이 뭡니까? 카메라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예,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잣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아이들 줄 세워놓고 너 기준 이러면은, 기준하고 손을 들면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은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잖아요. 기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변함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변함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은 다 변합니다.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그래서
가끔씩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당신 변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진리예요. 변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 변한 걸 보면서 뭘 합니까? 역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더 이상 안 늙으려고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니까 자꾸 뭔가를 작동을 시키려고 그래요. 붙들어 매려고 하는 거죠. 몸도 다 변해갑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변치 않는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주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사울처럼 오늘날 어떤 생각과 환경과 시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자꾸 바꾸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것도 막 바꾸려고 합니다. 저 미국에 가면은 성별을 체크하는데 여섯 개가 등장을 해요. 남자, 여자, 또 남자로 생각하는 여자,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 또 남자이지만 여자의 몸으로 바꾼 사람, 또 여자이지만 남자 몸으로 바꾼 사람, 여섯 개를 생각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상을 따라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만인 제사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배하고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왜 하필 주일만 주님의 날이냐? 나는 매일 그냥 어느 때라도 내 편한 대로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하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만 되느냐? 어디나 계시는데 나는 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은하는 음악과 함께 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법과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로보암인데 열 지파를 떼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된 여로보암이 욕심을 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다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남유다로 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로 레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악한 일을 범하고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을 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사울을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이 강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돌덩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의 인생이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락합니까? 핑계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핑계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정당하지 못할 때 핑계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아요? 잘 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안 되는 사람 보면 어떡합니까? 네, 잘 될 때 교만하고 안 되면은 핑계하고 원망하고 남탓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관을 씌워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했다면은 감사함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어겨가지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서도 그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핑계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떠냐? 왕의 권세를 잃기를 시작을 합니다. 왕관은 쓰고 있는데

이해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 무골호인처럼 착해진다? 아니에요. 예,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분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싫어하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는 것, 그런 분별력을 가질 때에 신앙 좋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울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져 갑니다. 나중에 어떡합니까? 자기의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 군대를 이끌고 막 달려가는 걸 봐요. 예. 거침없이 전락해버리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영적 회복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요, 영적 감각이 둔화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영적 분별력이 상실돼버려요. 사무엘이 도착해서 묻습니다. 왕이여,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여전히 찬스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찬스입니까? 예,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물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핑계하고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가 실패하면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가인의 예배도 어떻습니까?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왜 안색이 변합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의거리 되지를 못하, 왜 동의되지를 못하느냐. 그래서 안색이 싹 변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안색 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온유해지고 더 주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을까,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것이 없을까, 그렇게 나아가는 정상인데,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요, 다윗의 죄가 겉으로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또 살인교사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쩌다가 예배 빠지고, 어쩌다가 예배 마음대로 드리고, 어쩌다가 예배를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린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받아주시는 걸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죄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죄 앞에서 회개하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이 살기 위해서라도 뭐랬냐? 회개 인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은 예배를 드렸는데 자, 회개의 영이 별로 이만은 같지 않고 은혜가 덜 오는 것 같고 마음이 딱딱해지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는 아예 입을 꼭 다물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울은 결국에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세 아들과 동시에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세 아들 이렇게 요나단과 아비나다과 말기수아가 죽게 되고요. 자신은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하게 됩니다. 목이 잘려집니다. 그리고는 잘린 이 머리는 다곤 신당으로 가져가고, 이 목 잘린 시체는 세 아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걸려지는데, 그 벳산 성벽까지 가는 거리가 한참 있어요. 그곳에 가기까지 어땠을까요? 고이 모신 게 아니라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한번 버리시니까 무섭더라. 왜 하나님 버리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회개해야 될 그때에, 회개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 말면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멸절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손자 므위보셋은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가문이 완전히 멸절 가운데 들어가는 걸 봐요.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이 사울의 그 마음이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데, 그렇게 예배가 실패하고 나니까 그렇게 원하던 그 열매마저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성공해야 돼 싶었던 그 성공마저도 무의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사울이 계수해 보니까 몇 명 남아대

0: 했습니까? 60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600명하고. 또 그 다음에 14장 52절을 보면요, 사울이 뭘 하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주변 나라가 다 잠잠하고 평화롭고 그랬던 것을 보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 차이가 뭘까요? 사울은 자기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 주변에 600명밖에 남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평생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큰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뭘 합니까? 14장 5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군사를 모집하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잘 돼봤자 자수성가한 인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냐? 한번 보시면요, 시편 35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저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 친히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주변 나라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저 사람이 왜 성공하는지, 저 집안이 왜 잘 되는지, 저분이 왜 복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둘둘 말아서 복을 주시는데, 그분의 증상, 심ptom이 뭐냐 할 때 그의 예배가 성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열매 있는 삶,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는 다음에 나머지를 하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못할 만큼 바쁜 일들이라면 좀 멈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다음에 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포도원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부산 포도원 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333-3736번 부산 포도원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7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자, 저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자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오늘 대체 휴일에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신청곡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어제 예배만 그냥 패스 하신 분 없으시죠? 어제 저는 제 친구를 전도했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교회 방학을 했었고요. 제가 석 달 전에 그 친구 집 근처 교회로 인도해서 제가 일부러 3주 동안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감사한 건 두 번째 주부터는 친구 아내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제 한 달 반 만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때 같이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친구를 처음 교회로 인도할 때요, 친구 이름으로 제가 전파 선교사 헌금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수련회도 갔던 친구인데 그때 그 순수했던 믿음이 그 친구에게 다시 생겨나기를,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앞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자 오늘 극동방송 새끼라 문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생방송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대체 휴무일인데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여행 나들이 예 아니면 복귀하시면서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평소처럼 듣는 것보다 다른 상황 가운데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혹시 듣고 계시면서 문자 주실 분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이 오후 3시가 되면은 여러분께서 전국 생방송이기 때문에 서울 수신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시간에 항상 못 듣다가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전국 13개 지사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샵 1069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라디오처럼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요. 회원가입하시면 거기서도 또 무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집에서 새 아이들과 아침부터 쭉 듣고 계신다고 4041번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시는군요. 인천에서 2320번님, 양평에서 9507번님 성경필사하시면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고 들어와가지고 세계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8845번님 남대문에서 출첵해주신 8236번님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님 이제 덜 바쁘네요. 8472번님 그렇게요. 뜨거운 여름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땀들 다 시원하게 해주시느라고 오, 땀 엄청 흘리셨겠어요. 인천에서 듣고 계시는 3027번님 병원 오전 근무하고 오셨구나. 오늘 또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8270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세종에서 교회 기도하러 가며 듣는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요일 예배 기도문 쓰고 계시는군요. 4096번님도 예 서울에서 엄마 치료받고 거창에 가는 길 9055번님도 오셨고 전남 순천에서 대청소하고 빨래를 널면서 0198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사실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인데요. 광복하면 자유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유는 죄에서 구원된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야부터 시작해서 오 자유까지 우리 신청곡 8845번님의 신청곡 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오자유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4420번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 단기 선교를 가시는군요. 교회에서.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이 단기 선교. 같이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같이 단합도 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잘 다녀오시고. 426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몇 달 전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연휴라 친정엄마 모시고 함께 교회 갔다가 창원은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나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행복했어요. 기도로 늘 딸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친정엄마 백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의 기도 덕에 딸이 이만큼 살아요 라고 대구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창원 가는 중에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같이 지금 듣고 계시나요? 어머니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인천에서 1064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애청자고 방송선교도 가족별로 하고요. 문자 보내기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운동화 사러 가면서 남편 폰으로 연습해본다고요. 4715번님 문자 잘 왔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곡도 보내시고. 자, 5839번님 서울 태릉 요양병원에서 문자 보내셨어요. 엄마랑 양평 한증막 가서 땀 쫙 빼고 맛난 음식 먹고 집으로 가는 중에 행복하다고. 6781번님,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거보다 더 행복이 있을까? 아, 좋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늘 처음 듣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경비실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2628번으로 아,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에도요. 휴일이라 여유 있게 듣는다고 시흥에서 055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광양 날씨 비가 많이 왔다고요. 자, 극동방송 복음전파 방송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집에서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군요. 신청곡 갑니다. 신청곡.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곡인데 그날이 도적같이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곡. 8월 15일에도 근무하고 오늘도 근무하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예, 우리 7192번님 과천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연휴 마지막 날 각자 가정 사시는 가시는 손님 모시고 대구에서 전주 가신다는 1484번님 또 인천에서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는데 휴일여가지고 집안일과 반찬 만들며 방송 듣고 계시는 7770번님 자, 어휴, 또 전북 장수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중 차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부모님 산소 갔다 오셨어요. 5663번님 이곳저곳에서 자 열심히 이동 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 내일 일은

김해에서도 듣고 계시는군요. 오랜만에 취미생활 반찬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여유있는 하루 힐링 중에 계시는 7710번님. 자, 창원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우리 기사님이 또 극동방송을 들고 운전하시는군요. 자, 내용은 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벚꽃은 6572번님 신청곡 갑니다.

초부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지가 않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대체 휴무일입니다. 6089번님 나라사랑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여수에서 열렸고 금요일은 익산에서 열렸죠. 여수에서 열렸던 그 나라사랑 축제, 여수 사시는 이모 몇십 년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시더니 이번 그 축제에 초대돼서 함께 참여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가시겠다고 해서 손잡고 우셨대요. 드디어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야, 이렇게 나라사랑 축제 해년마다 보면요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런 열매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어제 교회를 나갔다, 아니면 뭐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혹시 나간 분 계신가요? 교회 방학 끝내고 개학한 분 계세요? 알려주십시오. 자, 4959번님 7남매 중에서 외아들 가족 모임 갖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남편 항상 듣는 방송 오늘 함께 기쁘게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중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자, 목포에서 3759번님 듣고 계시고요. 목금 손녀가 수련회 갔다 왔다고 사진 보내줬는데요. 수련회가 저렇게 즐겁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지 제 나이 60 넘어 알았어요. 내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예쁜 내 손녀 화이팅. 7230번님 그러게요. 내 자녀가 손주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즐겁게 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4031번님 항상 출퇴근길에 차에서 들었는데 휴일 집에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라디오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요. 아, 어플로 오늘 처음 듣게 되셨군요. 4031번 그렇죠. 극동방송 어플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이 어플로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2974번님도 이렇게 어플로 평택에서 듣고 계시네요. 자, 가족 모임 갖고 올라가는 중에 남편과 함께 4959번님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모임을 갖고 이제 이번 연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날 복귀하고 계시네요. 자, 충만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선의 충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또 휴일에도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강화 갈멜산 기도원 다녀갑니다. 휴일이라서 이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7907번님 아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또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또 김인수 한번 또 짐 싸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금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부천에서 우리 0370번님 듣고 계시나요? 포항 비가 쬐끔밖에 안 와서 아쉽다고요. 3923번님 아 그렇군요. 전국의 언약의 백성들과 병원에서 투병하시는 분들과 아 같이 듣고 싶다고. 또 부산은 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6572번님 대체 휴일 이 시간 함께하는데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오늘 생일인데 주말과 주일에 딸 사위 손자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혼자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방송 들으면서 쉼 가지려는데 권사님 장로님 네 분께서 저녁하자고 전화 주셨다고요.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 예, 의미 있는 시간 꼭 보내십시오. 머리를 염색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또 2001번님 듣고 계시네요. 시니어 모델 프로필 사진 찍고 가는 길에 집사람이 보내주고 있지요. 아, 저의 또 팬이시라고. 6290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처음 들어요. 가물었던 경남 땅 촉촉 비오는 것으로 처음 감사했다고. 새끼라 뜻 궁금해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준말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긴 하는데 아마 중간에 들으신 것 같고 이게 전국 방송이어서요. 경상도에서도 늘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면 나오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휴가 끝나고 용산행 KTX 타고 아 3박 4일 호캉스 함양 갔다 오셨군요. 0777번님 경상남도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신청곡 아우 저 이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자 우리 대전에서 9191번님 듣고 계시고 찬양 들으면서 울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 8270번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조수와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5667번님, 아유, 힘든 상황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힘내시고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가족 여름 휴가 중이시군요. 3532번님, 내장산, 그리고 또 전주, 변산반도로 가는 중.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지내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익산에서 또 나라사랑 축제 참 담비가 됐다고 4605번님 이렇게 오셨군요. 네. 그리고 중2

아이와 함께 휴일 마지막을 7650번님 듣고 계시고, 아 우리도 갈매를산 기도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9592번님 듣고 계십니다. 강원도 속초 만나동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무농약 무화과를 따면서 들으시면서 각계 전투 하시면서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실로아.

자, 신나게 우리 찬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자, 수원에서 0487번 천안에도 비가 많이 오렸는지 컴컴하다고 8413번님 자, 전복 죽 먹고 여수 돌산섬 드라이브하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신나는 찬양 감사하다고 2061번님 계시고 모처럼 연휴를 맞아서 고향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생각보다 길이 밀려서 답답했는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찬양 덕분에 은혜롭게 가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여러분 하시고 오늘 신청곡 다 제가 소화를 못해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고 저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애숙 시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신청하시는 곡 저도 좋아하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내일은 여러분 보물 퀴즈예요. 내일도 꼭 오십시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2: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0: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제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4절과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본문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구나 아마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내가 진짜 죽을 고비 한두 번 아니 서너 번 안 넘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 인생의 그 위태한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인생의 위기를 건너야 광야에 또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건 현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진짜 혼자 가는 길이죠. 누구도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쳐주신다. 저들을 막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안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떼를 지키기 위한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이 지팡이는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끝이 이렇게 길고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키보다도 훨씬 큰 지팡이를 이렇게 둥글게 만든 것은 이 양이 혹시 위험에 낭떠러지나 같은데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걸 건져 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걸로 고리가 돼가지고요. 양은 시력이 한 3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심각한 약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뜯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뜯어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목자가 저 지팡이로 건져내 끌어올려서 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그보다 좀 짧은데요.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맹수가 노릴 때에 그거를 창처럼 던져서 맹수를 막아내거나 그 막대기를 쳐서 물리치거나 혹은 이 양떼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필수품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기능은 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121편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 가지 도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살지만 그 도움 중에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의 도움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깨어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철주야로 지켜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를 밀착 경우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밀착방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멀리 가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나의 영역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경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낮에 해도 뜨겁지 않냐도록 구름기둥으로, 밤에 달도 추위에 혹시 우리가 상하지 않냐도록 불기둥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것이 우리에겐 도움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출입문도 들어오고 나가고 아무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들도 우리의 입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우리의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악한 영향력이 있지 않으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다.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나 병원에 가면 꼭 누구를 찾냐 하면 보호자를 찾습니다. 보호자 같이 왔느냐. 또 어린아이들 학교에 맡길 때도 보호자가 꼭 필요한 법이 있죠.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호자가 꼭 필요한 곳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집에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이제 집에다 두고 어디 밖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13세, 14세 이하 이상의 그 보호자를 꼭 가디언으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 두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혼자 두면은, 아이들을 혼자 두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아니, 실제로 그래요. 아동학대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종종 있습니다. 애들 그냥 잘 있는데 뭐.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아이들 과 함께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왜?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4층에 우리 교육 어린이부 예배실을 만들고 거기에 꿈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안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아무리 해도 뭐 완전하게 안전하게 했습니다. 또 안전 검사까지 우리가 받아놨습니다. 보험까지 들어놨습니다. 안전한 시설을 구비해 놓았지만 한 가지 이용 수칙, 한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안전해 보이고 아무리 문제 없어 보이는 그곳에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험한 세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문제는, 아니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 혼자 갈 수 있는데, 아유 번거로운데, 귀찮은데, 부담스러운데 하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시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려고, 파티에 나가려고 합니다. 미국 파티 아시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파티를 가려고 집을 딱 나서는 차에 주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너 어디 가니? 네, 놀러 갑니다. 파티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음성을 마음에 감주시더래요.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 네, 주님 같이 가시죠가 아니라 그게 안 나오더래. 주님 곤란한데요. 오늘은 혼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내일 제가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갈 거거든요.

그때 같이 가시고요. 오늘은 저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나 같이 가면 안 돼?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에. 근데 아유, 오늘은 곤란해요. 오늘은 저 혼자 갔다 올게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비참한 시간을 보냈다. 나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거절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간섭받거나 침범받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영역,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내세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을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지고 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요.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보호는 우리를 1차적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잡아 끌어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 속에만, 보호 안에만 그냥 나를 가만히 두세요. 나는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기 있고 싶어요. 나는 마음에 그냥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어요 라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신다는 건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지 그냥 가만히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농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농구하면 많은 학생들이 다쳐요. 손가락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어깨도 다치고 여러 가지 점프를 하다 보면 발목도 다치고 다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꼭 누가 다치냐 하면 빼다가 다친대요. 빼다가. 하려고 막 달려들면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대비되고 준비되기 때문이죠. 근데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데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난 여기가 좋아요. 나 요만큼만 할래요. 난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나만 그냥 안전하게 보호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또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통과해야 하고 지나가야 하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에게 주시는 목적의 궁극적인 방향은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 우리를 그냥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험한 곳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기에 독사가 있고 전갈이 있고 뱀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을 지고 나아가는 그에게 그 독사에 물릴까 뱀에 물릴까 걱정하지 아니하고 전갈에 물릴까 오누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출애굽 백성의 광야의 40년. 저들에게는 40년을 헤매는 시간, 그저 광야를 헤매다가 그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저들의 방랑자가 아닙니다. 저들은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제시한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시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가나안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비전은 우리가 나중에 잘 먹고 배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가나안의 비전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비전은 그 좋은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

거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비전입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엔 세 가지 명령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생명, 살라는 명령입니다. 생의 명령, 살아라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꼭 붙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라는 명령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해요. 생명. 두 번째는 소명. 오라는 명령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소명이 오늘 이 안에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과 사업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이러고 우리가 서바이벌해서 살아남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아닙니다. 살려내셔서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내가 풍성한 생명이 될 것이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고 함께 사는 것 그게 풍성한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풍요로운 abundant life라고 하는 하나님의 풍요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똥똥거리고 잘 사는 게 풍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조이하우스도 식당도 1층도 4층 어린이시설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여기서 전층을 다 열어가지고요. 그러고선 성경학교를 막 잘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 쓰이게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 또 애들 밥 다 해주고 일일이 보호하고 일일이 다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단장하고 꾸미고 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조이 하우스를 꾸미고 1층 4층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쓰임 받으려고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 아닙니까? 나는 좀 가만히 있을래? 나는 조용히 있을래? 우리 것만 지킬래? 나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보호하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 막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양이 바른 길 갈도록 그 목자가 탁탁탁탁 몽둥이를 치는 게 여러분 아마 이미지가 그려지실 겁니다. 등짝을 탁탁 내려치기도 하죠. 고집불통인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려면 때로는 몽둥이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탁탁탁탁 위험한 길을 건널 때면 더더욱이나 탁탁탁탁탁탁 오늘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문제에 부닥치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되게 조심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려고 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과거에 관심을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미래의 일에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양이 목자가 막대기를 칠 때는 뭐예요? 너 앞 이전에 잘못 왔으니 내가 너를 때릴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바른 길로 가 똑바른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쳐 먹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은 조심해서 쓰십시오. 그거는 정말 주의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앞날과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 예레미야서는 잔뜩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말씀들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시라고요. 너 잘못했으니까 요거 내가 때릴게. 너 요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요거 꼬집어서 너를 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까지 찾지도 구하지도 하나님을 따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를 찾으라. 그래서 바른 길을 가라. 주의 길을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라. 그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신다는 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으로 목적지로 우리를 이끄시며 묵묵히 동행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냅다 잡아 이끄시는 견인. 견인. 여러분 이 견인이라는 표현을 영성으로 받아주세요. 나를 견인해 주세요. 자동차가 서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당기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 주저앉아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견인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원하시는 목적지를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인도하심은 성화적인 인도라고. 성화적인 인도라고 표현하는데 변화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달라지게 하신 몸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견인해서 몸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옆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이 사람도 천국 가고 저 사람도 천국 가고 좀 심한 말로 이놈도 가고 저놈도 가면 거기가 무슨 천국이냐 난 안 갈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래. 저 사람도 가고 이 사람도 가면 거기가 뭔 천국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갖추어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분도 주어졌습니다. 자격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 걸맞는 인격이 그 안에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 연민의 길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이건 내 십자가야 그리고선 자기 연민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 주님 주시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주중에 만났는데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옛날 해병대 뭐 무식하기 짝이 없죠. 해병대 가서 주초 문제 때문에 주초 문제 뭔지 아시죠? 주초 문제 때문에 맞아가지고 기절까지 했대요. 그래도 버텨냈대. 주초 문제가 천국 가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드리는 내용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 내가 먼저가 아니야. 내가 편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에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화 감동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그렇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덧입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제 긴 막대기죠. 이거를 이렇게 양떼를 다시 모을 때 휙 불러서 우리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막대기로 뭐하냐 하면 내 양이 맞는지 검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아니면 막아야지. 내 양이 맞는지. 또 뭐해요? 그 막대기로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어디 다친 데 상처의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지켜 보호해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 앞에 주의 막대기 앞에 온 우리가 오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저기 멀리서 살 있다가 이제 목자의 품에 안겨서 휴 안심이다. 실제로 안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단어로 씁니다. 그게 바로 안심. 휴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래서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치시는 몽둥이가 아닙니다. 주의 막대기는 지휘자의 지휘봉이고요. 의사의 치료봉입니다. 주의 막대기는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주차위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네, 경광봉, 주차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혹시 초청받거나 다른 교회 행사가 있어서 가면 먼저 제일 먼저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나 없나를 찾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됩니다. 아, 내가 잘 왔구나. 틀림없이 왔구나. 그리고 내가 차를 어디다 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여기다 이렇게 안내해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안심이 됩니다. 휴, 잘 왔구나. 저는 우리 주차위원들하고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자리는 우리 교인들이 성과 속의 경계선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의 전으로 오는 성과 속의 경계선 속에 딱 있어요. 아직 안 변했어.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 안 해. 난 여기다 대고 싶으면 쏙 여기다 대고 주차위원들이 봉들 이렇게 흔들어서 적적에 가세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 네,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차봉을 보면 안심하시고 아, 내가 저 지도를 좀 따라야 되겠다. 저 인도를 좀 따라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대로 여기다가 그냥 쑥 차대고 들어가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같이 마음속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를 안위하시는 안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위한다는 말 영어로 컴포터, 성령을 컴포터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오신 곳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자유한 것 같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고 안온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휴 살았다. 이제 안심이다 하는 이 영혼의 호흡이 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황 증세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 압박과 강박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막 죽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살이가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전에 주의 전에 온 우리가 다 이르게 되면 아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탁 터져서 나함 하나님의 안위 안도함 마치 고향집에 이르게 된 거죠. 마치 고국에 당도한 것처럼.

0: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함, 안위, 안온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멋지게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바로 요셉의 일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와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요. 저 기근 닥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형제들, 부모님 모셔가지고 야곱과 형제들을 모셔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인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형제들이 걱정이 그득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면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심판하고 우리를 다 벌 주는 건 아니야? 라고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형제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다? 위로하였다. 이때 쓰임받은 단어가 나함 여기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상처받은 인생으로 원망 속에 투덜거리며 복수심에 불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자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상처 입은 자로 그 고통 속에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요셉의 일생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안에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위로받는다는 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나뿐 아니라 남도 살리는 힘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위로 속에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위로 속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수치와 모욕 앞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와 남에게까지라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FEBC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3: 우리 함께해요.
4: 1, 2, 3, 4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대부분이 쉬시는 월요일 저녁이지만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020년 나라사랑축제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감동을 전해줬었죠.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드려진 찬양은 무대에 선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수와 익산에서 함께한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영상과 이곳 생중계로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에게도 오랫동안 울림을 남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광복 81주년을 맞았었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며칠 사이에 참 많은 감사가 있었네요. 찬양할 수 있다는 감사,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사,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받았다는 감사 말입니다.

이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풍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니까요. 이번 한 주도 분주한 일상은 계속되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동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고 그 감사가 이번 한 주를 밝히는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8월 17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유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아멘 메들리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생중계 함께 하셨었나요? 네, 혹시 함께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너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라사랑 축제, 정말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네, 그 축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매일 출석 단어 나갈 예정인데요. 지난주는 은혜가 출석 단어였고 이번 한 주는 충전 돌아왔습니다. 찌릿찌릿 충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 있고 출석 인증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충전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드려야겠죠.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MC 퀴즈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좀 난이도가 쉽습니다. 줄임말 퀴즈인데요. 제곧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제곧내. 이게 제주도 할 때 제, 그리고 곧게 뻗다 할 때 곧, 그리고 오늘 내일 할 때 내일 할 때 그 내. 제곧내. 제주도 할 때 제, 곧게 뻗다 할 때 곧, 그리고 오늘 내일 할 때 내. 제곧내.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지. 오늘은 좀 쉽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주시는 동안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어제 454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유다지파의 찬양으로 만나볼 거고요. 어노이팅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까지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 예.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주였나요? 네, 지난주부터 감기에 좀 걸려서 네, 근데도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열이 나고 이런 감기가 아니라 그냥 코랑 목 정도가 딱 이 아픈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 회복 전입니다. 예,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또 애교 섞인 콧소리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4540님께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보내주신 등산화 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선물 주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신청곡도 제가 앞서서 띄워드렸었죠. 마침 또 생일이셨군요. 네. 생일에 딱 선물을 받으셨다니.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3743님, 도서관 효과 덕분에 어제 무사히 부산에서 시험 치르고 합격 덕분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광복 이행시를 저희가 했었는데 지난주에 광산수 같은 복, 복덩이 선물, 은충나 최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시험까지 합격을 하셨다니 우리 또 4540님은 금요일에 생일 그리고 3743님은 시험 합격 두 분 모두 이렇게 축하할 소식들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와 또 함께 축하할 소식들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또 선물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함께 나눠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오늘 MC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죠. 자, 제 곧 내 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좀 난이도가 쉽습니다. 제 곧 내. 제주도 할 때 제. 그리고 곧장 가다 할 때 곧, 고의 디귿받침. 그리고 내일, 오늘 내일 할 때 내. 니은의 아이. 제, 곧, 내.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이거 줄임말이거든요.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당신만을 위한 노래 준비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들을 담아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어떤 노래를 보내주시던지 그분만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왔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진짜 고민. 우리가 그 고민을 알아가며 공감하고 세대 간의 차이를 줄여보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1부 끝곡은 루카스의 색소폰 연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 제1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3절까지와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라기스 세상의 힘 앞에 선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가나안 정복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얕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지들만 살겠다고. 그래서 연합군을 꾸려서 기브온을 치게 되었는데 순간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 출정한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처음 멸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다 점령한 후 이 땅들을 분배할 때 이 라기스는 유다지파에게 속한 곳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도시들을 정비할 때 이 라기스라는 곳을 특별히 요새화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라기스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의 침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까 파란색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아수르 편에 줄 섰다가 애굽 편에 이렇게 줄을 바꿔 선 거죠. 그러니 아수르 편에서 볼 때는 이 괘씸한 놈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완전히 손본 후에 다시금 위로 올라오면서 이 남겨져 있던 남유다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라기스 성부터 박살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의 설교를 이끕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위에 자리하고 있는 세 가지 커다란 힘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제국, 아수르의 힘, 세상의 권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힘에 대항하는 두 종류의 다른 힘인데 그것은 각각 아하스 왕의 방식과 히스기야 왕의 방식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 이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지화면에서 따져보면 총 세 가지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의 제국의 힘, 두 번째는 아하스의 반응,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각각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 가지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힘은 단연코 아수르 제국과 그 왕에게서 나오는 제국의 힘, 세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수르는 세계사에도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은 그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넓이는요, 여러분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북쪽으로는 러시아 이르기까지 총 3200km가 넘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 이 자그마한 팔레스티나 내 조그만 남유다의 존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게다가 현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수르가요, 자기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일격에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그 제국의 드넓은 곳으로 이리저리 흩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쪽 해변길을 따라서 동맹국인 이집트를 싹 다 정벌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제국에 비하면 지금 이 라기스라는 도시나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너무도 자그마한 시골의 성읍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힘, 그 권력, 그 군사력과 제국,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라기스라는 곳은 블레셋 평야와 해변길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늘 강대국들의 다툼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쪽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남쪽에 저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세력, 또 페니키아, 북쪽에 있는 베닉의 세력,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훗날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적이 바로 이 쉐펠라 지역이었어요. 결국 이 라기스는 동네북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꼭 이 땅부터 강탈하고 서로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라기스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 라기스를 통해서 세 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들, 그 권력의 실체를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기스가 꼭 창문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창문. 그러니까 창문에서 이쪽에선 저쪽이 보이고요, 저쪽에서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쪽이 보이는 그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기스라는 거점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힘은 단연코 이 세상의 힘이에요. 제국들의 힘, 권력자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별로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그 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주략, 펴략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여전한 관심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눈만 뜨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만 틀면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중시하고 그걸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휘둘러대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힘은요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강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말 들어라, 그 땅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마라, 봉쇄해라, 돈 내놔라, 땅 내놔라, 내 주장을 인정하라. 이해가 되시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도 세상은요 이런 힘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개의 커다란 세계대전을 보세요. 오늘날 패권 국가라고 보이는 그 나라들의 행보를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우리 가까이에도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역학관계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기회만 있으면 첫 번째 힘을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빼앗고 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흥미롭게도 그 아수르의 이 산헤립 왕이 라기스 이 성을 점령했던 때의 기록이 앞에서 발굴된 그 니누웨의 궁전벽에 부조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 부조인데 한번 보십시오. 산헤립의 그 아수르 군사들은요 견고하게 서있던 라기스 성 주변에 인공 언덕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로 공성태를 올려서, 공성태 있잖아요,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커다란 돌을 해가지고 휙 던져서 쾅 부서뜨리는, 여러분 영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곧 그 성을 쉽게 빼앗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육을 저지르고요, 라기스는 그렇게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차례예요. 바로 옆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라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계획해서 든든한 요새로 모든 방비를 갖춘 요새 라기스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싼 그 산헤립의 군대를 보고 살 길부터 찾아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그러자 이 산헤립이 거만하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소국의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문을 끌어모았지만 모자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에 금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겉에를 한 것, 그걸 다 벗겨가지고 그것들을 싹싹 긁어다가 그 전쟁 배상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속은 거예요. 그 배상금을 받았으면 남유다를 용서하고 군대를 돌려 아수르로 돌아갈 줄 알았던 산헤립 왕은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군사행동에 들어가죠. 쉽게 말해 남유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산헤립 대왕은 그 라기스 성에 머물면서 뭐 예루살렘 정도야, 그리고 군대장관 랍사게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보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천재였던 랍사게 장군이, 그러니까 산헤립이 대왕이면 장군이 랍사게인데 언어 천재였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놈들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랍사게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말로 한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때 몇몇 바보 같은 유대 신하들이 자기들을 포위한 적군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 장군 부탁인데 제발 유대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말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왜 자기네 나라 말로 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바보가 그런 말을 들어주겠어요? 전쟁인데요. 그가 계속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말아라. 어느 민족의 왕과 신들도 아수르의 왕과 신들을 이기지 못했다. 만일 너희들 계속 버티면 다 죽게 될 것이고 빨리 항복하면 우리의 왕이 너희를 봐 주실 게다. 보이시죠? 라기스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힘은 지금 이 아수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히 한 세대 전 비슷한 형편에 처했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추구했던 힘과 방식이에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한 세대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맥을 맺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세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야 너희도 같이 하자. 우리랑 셋이서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 놈들 우리가 대항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FBI를 통해서 조사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은요 자기들 같은 변방의 나라들이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힘에 대적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거절당하자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이 자식 우리 말 안 들어? 너 혼 좀 놔볼래? 하고 너부터 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남쪽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조를 이어가고 있던 아하스 왕이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맞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까지 싹 다 모아다가 뇌물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쪼르륵 저 위 아수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굽신되며 SOS를 쳐요. 저쪽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당신들과 대적하려고 동맹을 맺겠고 우리랑 함께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를 친대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수르가 화가 났죠. 뭐 이런 고얀 놈들? 아니 안 그래도 이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들에게 너무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디글라 빌세셀이 바로 내려와 아람 왕궁을 단칼에 아람을 없애고 그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단칼에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지금도 있죠. 지금은 뉴스에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전승 파티를 엽니다. 승리 파티죠. 그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겨우 위험을 벗어난 이 아하스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쪼르르 가서 그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아유 이게 웬일이에요. 그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냐?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거기 죄송해요. 이 아하스 왕이 거기 갔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결국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신과 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의 신, 그들의 힘과 권력을 동경한다라는 뜻이에요.

발든 더 힘세 보이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아하스 왕이 취했던 방식이고 참 슬픕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아하스는 죽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렇게 악했던 왕 아하스에게 어떻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보면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에게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가 나와요. 참 아이러니죠. 여하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힘을 추구하는 즉 세 번째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을 대해보시죠. 그날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와 그의 방식은요 아버지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어요. 물론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라기스 성을 요새화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특히 여러분 그 아수르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포위할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까지 해요. 지금도 저 히스기야 터널이 아직도 흐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처음에는 산헤립 왕의 위험에 굴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까지 제공했지만 사기를 당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다 바꿔도 아수르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한 그 랍사게 장군의 협박에 조롱에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로부터라도 제대로는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자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부터 랍사게 장군의 그런 조롱이 들려와요. 야야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다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마라. 이 세상 어느 왕이나 신도 우리 아수르의 왕과 신을 이기지 못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그가 봐줄 거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시선 처리를 잘하죠. 오늘 우리가 대하던 첫 번째 힘 아수르의 포악함을 만났을 때 두 번째 힘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추구했던 힘 세상적인 힘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히스기야가 곧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는 랍사게의 그 조롱과 협박이 담긴 편지를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꺼내놔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편지 썼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꺼내놓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 편지 좀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얼른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요. 아침에 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은 그 병이 유행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게 성경에 나와요. 또 라기스에 머물고 있었던 산헤립 왕도 본국의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그의 왕자들,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는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유다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되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제국과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 힘과 그 방식을 따르자는 제안이에요. 곧 히스기야의 방식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의 힘을 진짜 힘으로 받고 추구합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시편의 말씀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힘이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던 중에 노베 성소에서 만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거기는요,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노베 성소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는 사울의 힘이 있었어요. 또 그 성소에 나아갔다가 마침 다윗의 방문을 목도하고 사울의 권력 뒤에 줄 서서 나중에 출세를 갈구한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시도도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봤는데요. 또 그가 추구했던 힘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간 다윗의 모습, 그의 방식도 또한 지켜봐요. 똑같습니다. 세 가지 힘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세계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실 텐데 우리는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들을 압니다. 그 다음은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 다음 메대가 일어났고 바사가 흥망성쇠를 했어요. 똑같아요. 세 가지 힘이 나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아요. 당시의 세상은요, 지금 말씀드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서 차례로 점령을 당해요. 오늘의 관점을 빌자면 첫 번째 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곳을 주무르던 힘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죽이고 정복하고 잡아가고 못살게 굴면서 피지배인들을 압제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당시의 세계에는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헬라의 마지막 세력 그리고 로마의 세력으로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헬라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잔혹한 종교 탄압을 받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세 번째, 즉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분의 간섭과 개입을 구하며 그 힘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두 번째 힘을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하는 씨름을 계속했어요. 누가 실세냐? 그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끼치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들이 우리 예수님과 끝까지 대척점에 섰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칼이 목에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됨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에 줄 선 것들,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직 매매를 하고 성전을 더럽힐 때 이들은 반대쪽으로 가요.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광야와 산악지대,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무장투쟁을 하면서 스스로의 길들을 개척하죠. 그들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 사람들을 너무 존경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현실주의자, 이쪽은요, 이상주의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극명히 다르죠? 근데 그들이 힘을 추구하는 방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극명한 대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힘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옳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차가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한테 비판받은 게 그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속 안은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그들을 무시하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인 권력과 돈, 기득권을 추구하고 그걸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둘 다 멋져 보여요. 노력은 해요. 하지만 속성은 똑같아요. 그 아수왕의 방식, 두 번째 힘을 추구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런 팽팽한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의 선지자로 그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 번째 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온 세상을 사랑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분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나 유지하고 싶었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무기력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셨어요. 자, 서로를 향한 정죄가 익숙하던 그 땅에 긍휼을 가르치며 다가서셨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너희가 율법을 챙기다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구나. 주님은 뭐가 중요한지가 선명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였던 바리새파, 그들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분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차디찬 규정들보다
병든 이들을 우선 사랑하고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들을 우선 살리고 고치셨어요.

0: 바리새인들은요, 옳고 그름,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법을 지켜요. 세리와 창기들과는 상대도 안 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어땠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과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던 환전상들,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일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선언은요, 그걸 꽉 잡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의 사업을 거부하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로 보일 수 있게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는 영내에 있는 반란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겼어요. 만일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로마의 군대가 바로 출동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여 쌓아놓은 이 모든 기득권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이시죠? 그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될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이고 모든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이 모습을 지켜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번 거점들 시리즈 설교에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용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 중심성과 인간 중심성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더 유익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이득이냐? 뭐가 더 편리하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 여리고 실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쭉 살피면서 거기 나왔던 사람들을 떠올려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실로 이야기,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 아합과 이세벨,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등 여러분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뭐가 더 유익하냐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나에게 편리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힘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거예요. 아래에서 본 십자가, 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방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이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샬롬의 방식이라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그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확 끌어안으심으로 세 번째 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김해 땅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난세죠. 교회들을 보십시오. 라기스하고 똑같아요. 내 말 들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해요. 바로 그 형편의 한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힘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을 따라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첫 번째, 산헤립과 아스로 세상의 힘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똑같은 힘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아하스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방식이 아니라,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히스기야 방식을 따르고 행함으로,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김해제일교회 행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의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월요일 MC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BJ 실크에서 드리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충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선물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선물하신 분께 산삼 스틱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MC 퀴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보죠. 오늘은 좀 쉬운 줄임말 퀴즈인데요. 제, 곧,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 할 때 제, 곧장 가다 할 때 곧, 그리고 오늘 내일 할 때 네. 제, 곧, 네 라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썸머 스페셜이 이제 끝이 났죠. 예, 어제까지 해서 썸머 스페셜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오늘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하던 코너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누가의 처방전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안과 원장님,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수요일에 안과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문자로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그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함께합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마련해본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쉬어갔던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다음 세대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권 목사입니다.
0: 자, 정말 이 코너로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죠.
1: 네, 오랜만입니다.
0: 네, 거의 한 두 달 정도, 두 달이 조금 안 되게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1: 네.
0: 아,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목사님?
1: 뭐 수련회 때문에 무시 못했습니다.
0: 모든 교회가 그렇듯 이 여름에는 뜨거운 수련회가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더 뜨겁게 만드는 네, 그런 수련회를 보내고 오셨죠. 아마 이제 이 기간쯤이면은 수련회를 뭐 다 끝낸 교회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아직까지 이제 수련회가 조금 늦은 교회들은 아직까지는 수련회를 좀 이제 준비하고 있고
1: 네.
0: 아니면 이제 코앞에 닥친 교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한번 나눠볼까 해요. 사실은 갈수록 다음 세대 친구들이 수련회를 참여하도록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1: 네.
0: 이 친구들이 수련회를 자꾸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목사님이 보시기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뭐 제가 보기보다 모두가 다 알고 있겠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뭐 문제죠. 뭐 학원, 네. 학원 그다음에 좀 매너리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좀
0: 네.
1: 수련회 맨날 가봤죠. 뭐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그 시간 투자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할 2박 3일, 3박 4일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요즘 좀 예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0: 예, 이게 바로 삶의 우선순위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또 변화받는 것.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말씀하셨듯이 뭐 학원, 공부,
1: 네.
0: 뭐 그 밖에 다른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사실 이렇진 않았는데
1: 네.
0: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제 일단 수련회를 너무

0: 너무 사모하는 아이들은 좀 제외겠죠, 여기서.
1: 예.
0: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가 더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시간을 어디에 더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가.
1: 네.
0: 네,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학원을 빠지면 내가 학원에 얼마를 냈는데 그 낸 것에 대해서 뭐 이게 얼마가 내가 손해를 보는데 그렇다면 수련회는 내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며 뭐 그런 계산을 한다라든지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이 수련회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계산을 한다니까요.
1: 예.
0: 그리고 또 뭐 은혜 받지 못하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한 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뭐 미쳤다. 설교부터 시작해서 기도까지 이거는 와 나는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 돌아보면 이제 막 연합 캠프나 이런 걸 가잖아요.
0: 네.
1: 특히 이제 찬양 말씀 기도 시간 길어요.
0: 네.
1: 뭐 최소 3시간. 에서 막 많게는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0: 네.
1: 우리 학생들도 보면 갈수록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막 중간에 화장실 간다,
0: 네.
1: 몸이 안 좋다, 네. 숙소에 가 있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0: 맞습니다.
1: 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0: 집중력도 떨어지고
1: 예. 네.
0: 그 주변에 내 친구가 3시간, 4시간 너무 좋아 이러면 다들 미쳤구나. 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게 참 성령에 미쳐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됐네요.
0: 네.
1: 아, 이렇게 다음 세대 친구들의 분위기나 흐름이 변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흐름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어른 세대들의 문제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0: 네.
1: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은 있습니다.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0: 네.
1: 뭐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막 몇백 명이 모여서 뭐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몇 시간을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0: 네.
1: 계시고
0: 네.
1: 좀 가깝게는 이제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0: 네.
1: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 예전에는 이제 우리는 수련회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0: 네.
1: 학원이든 뭐든 잠깐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 어른 세대나 선생님들은 네.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친구들을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샤워를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저도 라떼가 나오더라고요. 저 때는 2박 3일, 3박 4일 한 번도 안 씻었는데.
1: 우선 좀 심각하신데요.
0: 그때는 근데 그게 문화였어요.
1: 그렇죠.
0: 이게 또 저랑 문화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때는 수련회 와서 씻는다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씻는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라떼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정말 뭐 저 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제일 세련되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프로그램도요. 교회가 제일 세련되었습니다.
1: 재밌었죠.
0: 제일 그래.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학교나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 이전 세대가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때는 제일 좋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 프로그램도 뭐 세상 뭐 프로그램 너무 좋은 거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프로그램이 안 된다면 이제 뭐 재정적인 부분으로 그런 게 안 된다면 정말 은혜적인 부분으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최고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의외로 이 선생님들의 진심을 너무 좋아합니다.
1: 그런가요? 네,
0: 그냥 뭐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너도 가 이게 아니라
1: 네.
0: 정말 네가 갔으면 좋겠다. 막 2, 3개월 전부터 네가 가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못 가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을게. 2, 3개월 동안 내내 붙잡고 있는 진심. 의외로 아이들이 그런 진심은 요즘 겪어보지 못해요. 그래서 좀 그런 진심이 계속 그래서 수련회는 몇 개월 전부터 좀 준비되어야 되고
1: 그렇죠.
0: 몇 개월 전부터 진짜 네가 가야 돼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 이 진심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0: 네.
1: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나 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뭐 온라인 상이나 뭐 스마트폰 상에서만
0: 네.
1: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 인간적인 진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목사님 말씀처럼
0: 맞아요.
1: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 준다면
0: 네.
1: 아이들의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까 싶고요. 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시절에는
0: 네.
1: 수련회 동안 씻지 않았다는 요거 한번 우리
0: 네.
1: 청취자분들께 물어볼게요. 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0: 네.
1: 그 시절의 수련회는 혹시 씻지 않았는지
0: 80년대 90년대

0: 8, 90년대에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씻냐라고.
1: 아, 이거 걱정됩니다.
0: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문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들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즘 수련회 하면 빠질 수 없는 찬양 중 한 곡이죠. 사실은 이 수련회 찬양들이 뭐 계속해서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 구간이 명관이라고 네. 예전의 곡들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또 하나의 뜨거운 찬양 우리 모두 찬양의 싱싱싱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찬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예수전도당 캠퍼스 워십의 모두 찬양에 싱싱싱 띄워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도 좀 뜨겁게 함께 찬양하셨죠? 아, 오늘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한동안 수련회의 흐름이 좋은 찬양팀, 또 좋은 강사를 동반한 대형 연합 캠프가 뭐 최근 몇 년간 그게 주를 이뤘었잖아요. 네. 아, 요즘도 그런 캠프가 계속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연합 캠프들의 장단점, 이제 이 캠프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자체로 할지 연합을 할지. 장단점이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1: 저도 한 15년 전에 한 3년간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0: 네.
1: 이제 대형 집회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0: 그런가요? 네. 목사님이 찬양 코너로 한번 또 하셔야겠는데요.
1: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기독교 문화죠. 뭐 기도 문화, 찬양 문화, 또 정말 좋은 그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말씀 문화, 그런 문화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단점이라면 이게 좀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내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뒤쪽에 아주 어두운 곳에 내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걔네들 네, 그 긴 시간 동안 고개 푹 숙이고 핸드폰 하다가 옆 친구랑 노닥거리다가 화장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걔네들 2, 3일 내내 그러고 있다 가는 애들은요. 정말 다시는 수련회를 오지 않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연합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방치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친구들. 짧게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긴 시간 동안 네. 방치되어 있는 친구들의 문제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연합 캠프에서 저희 외부 사역팀으로 해서 찬양팀을 가다 보면 앞에서 이제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저 친구들이 찬양에 또 예배 목말라 있었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네. 또 여기서 그것들이 좀 채워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도 네. 말씀하셨듯이 저 멀리 저 뒤쪽에 네. 아, 잘 이게 찬양하지 않는 친구들 막 이렇게 혼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도 좀 봤을 때 저도 이제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연합 캠프 편합니다. 아이들 넣어놓고 선생님들 뭐 이제 조금 프로그램 할 때 시간 보내다가 집회 때 같이 들어가서 하고 다시 또 프로그램 넣어놓고 이러면 굉장히 편해요.
1: 네.
0: 예, 그런데 그렇게 좀 소외되는 아이들이 참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 소외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니까
1: 네.
0: 학생들도 그런 좋은 시스템이나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하는 걸 선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회 자체적으로 좀 소규모로 수련회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1: 네.
0: 왜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여러 이제 교회를 또 사역도 하고 지금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좀 자체 수련회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
0: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네,
1: 하고 싶어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조금 그 다른 교회와의 앞자리 경쟁, 경쟁에서 앞자리에 가서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뒤에 도태되느냐 뭐 이런 좀 문제, 그리고 또 좀 큰 규모의 교회에게 작은 교회들이 좀 밀려나는 문제, 뭐 그런 그렇죠. 여러 것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좀 우리끼리 저기 정말 좋았던 곳에 좋은 장소에서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갈망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밤새 조금 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은혜 플러스 아주 진한 추억 네,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그래서인지 요즘 이제 수련회 같은 걸 하다 보면 기도회 때 이제 뭐 교회별로 연합 캠프 네. 때는 교회별로 아니면 교회 수련회를 하게 되면 뭐 셀별로나 모임별로 해서 나눔을 하고 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주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0: 굉장히 좀 갈급해하고
1: 아, 좋아하죠. 네.
0: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앞서 말하셨던 이제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또 네. 그런 갈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죠. 자체 수련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네. 특히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는 더더욱 걱정일 텐데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네. 생각은 어떠신가요?
1: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여름에는 좀 자체 수련회로 좀 좋은 곳으로, 그 좋은 곳이라기보다 이제 멀리 떠나는 좀 방향으로 하고, 또 겨울 수련회는 좀 연합 수련회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신경 많이 쓰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0: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도 여름 사역 끝나면 내년 여름 사역 고민합니다. 그렇죠. 장소 고민하고, 장소 어디가 좋은가. 그렇게 해서 최소 겨울에 12월달, 1월달에는 계약을 해야 이게 그 다음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어요.
0: 날짜와 그렇게 장소가 없어요. 그 뒤로 넘어가면.
1: 없습니다. 네,
0: 맞아요.
1: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뭐 6월달, 7월달에 우리 한번 나가볼까 하면 이제 펜션 같은데 어디 좀 비싼 데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내년 그 다음 해에 3월, 4월부터 그럼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자체 수련을 해야 준비가 가능해서 좀 어떻게든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 아무리 다음 세대가 문제가 있다 해도 충분히 수련회 갈 수 있습니다.
0: 아멘. 저도 뭐 교사를 계속하고 있고 청년 임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수련회 끝나면 자 이제 내년 여름 준비하자, 겨울 수련회 끝나면 내년 겨울 준비하자.
1: 맞아요.
0: 이게 참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프로그램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세상의 것들에 교회가 많이 좀 뒤처졌고 그런 즐거움을 줄 수 없다면, 교회만 줄 수 있는
1: 네.
0: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1: 네.
0: 그러한 또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 준다면 분명히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끝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치르느라 고생하시고 또 아직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부모 세대들에게 우리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진심입니다. 진심만 보여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이 수련회를 기대하고 또 기다릴 것입니다.
0: 아멘. 자, 연합 캠프나 자체 수련회나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은혜 받는 것, 이거 하나잖아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또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 친구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 아이들이 언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예배드리고 온갖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들을 경험하며 또 그 세상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짧지만 그래도 깊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수련회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이 다음 세대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 소리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MC 퀴즈 정답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재곤내. 아,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는데요. 재곤내는 과연 어떤 말을 줄인 단어일지. 정답은 바로 제목이

곧 내용이다 라는 줄임말이었습니다. 제목이 곧 내용이다. 뭐 인터넷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목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곧 내용과 같을 때 재곧내라고 줄임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좀 들어보셨을 법한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요 말조차 생소하다면 여러분들 MZ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제목이 곧 내용이다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려야죠. 먼저 등산화 당첨자입니다. 등산화는 바로바로 2668 2668님 축하드리고요. 화장품 세트 0471 0471 당첨되셨습니다. 등산화는 2668, 화장품 세트는 0471번.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희지윌의 찬양이죠. 견눈질 함께 듣고 옵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도어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유혹이 계속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홧김에 지르는 소비, 무심코 시작한 뒷말,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은 거짓말, 우리에게 찾아와서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죄가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서 문제가 아니라 기회처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혹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반복되면 죄는 점점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크게 느껴지다가도 반복될수록 무뎌지는 게 유혹의 무서운 점이지요. 유혹은 대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만 넘어가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한 번이 다음 유혹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 앞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건 피하는 용기를 구하는 것이지요. 피한다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거듭 유혹해도 이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붙잡히는 순간 그 겉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친 것,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감정이나 의지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편 기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평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흔들리는 순간에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0: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책망하기보다 애초에 넘어지지 않도록 돕기를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흔들립니다. 저는 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과 다시 걸어갈 힘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미 넘어졌다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유혹은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과 다시 걸어갈 길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강력하고 그보다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센터. 영혼의 센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일터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쭉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에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첫째,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긍휼을 의미한다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그 렉시컨 사전 중에 BDB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 사전도 호세아 6장 6절의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연관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두 번 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채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십일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6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지금 그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9절에서 한 번은 이웃을 향하는 긍휼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긍휼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봐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 호세아 6장 6절보다 더 후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돈이 심각합니다. 혼돈이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표이고 수단이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명하신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혼반지 예를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반지, 그것은 결혼의 증표고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죠? 결혼반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반지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20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박 나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기념으로 자기는 차를 바꾸면서 3억 원을 들어 포르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 반지를 위해 동대문 시장가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우리 그 포도나무교회 청년들도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지 보고 결혼합니까? 반지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작은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구절이 말락서 1장 6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주인 내지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람어로 사용하셨어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아바라고. 그런데 그럼 여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아니요.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르라고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낳으신 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언약이 그 당시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마스터 혹은 주님, 로드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으면 지금 말라키는 훨씬 그 후대인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지내도 그냥 가만두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와 수단이며, 따라서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라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본문이 한 읽은 구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심지어 1장 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1장에 좀 올라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사실 성경 전체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키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 버렸고요. 지금 하나님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예배를 보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이 날까요? 상상조차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봐야겠죠. 제 말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이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토록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전 시대가 잘못된 건 다 압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본질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그건 맞

0: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까? 아,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 말씀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열린 아세아 지역 안보 포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연속 발표였는데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당사자 대화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영구적으로 고착이 됐고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핵과 미사일 증강을 중단시키고 싶어 합니다. 작아지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오늘은 다시 한번 이유를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핵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셨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직도 진행 중이죠.
1: 네.
3: 그런데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3: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자, 김여정 부장의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언급 어떤 내용입니까?
3: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요.
1: 네.
3: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7월 27일 담화를 내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 담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1: 네.
3: 김 부장은 이를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라고 규정했고요. 또 이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북한 헌법에 따라 영구적으로 고착되었으며 또 핵 능력도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자,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발표한 의장 성명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 네.

0: 먼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요,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다각 협의체입니다.
1: 예.
0: 이 포럼이 지난 7월 23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거든요. 포럼에서 25일 의장성명을 냈는데요.
1: 예.
0: 2년 연속으로 북핵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당사자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포럼에 불참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올해도 포럼에 참여해서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지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 예. 우리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단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던 기준 접근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증강을 우선 중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1: 네.
0: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자라는 구상입니다.
1: 예.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또 상응전의 조치를 맞바꾼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몇번 있었죠. 예를 들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신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중유,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또 2007년 6자회담에서는요,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신고, 검증 단계에 맞춰서 에너지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1: 예, 이런 선례가 있지만 그때와 또 지금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0: 예, 사실 그때도 잘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인데요.
1: 예.
0: 그때와 지금은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1: 예.
0: 북한의 핵 활동이 영변 정도가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서 우라늄 농축시설과 또 미신고 시설 등으로 확대된 만큼 어떤 시설과 핵 물질 활동을 동결 대상으로 삼을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1: 예.
0: 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의 복귀와 현장 검증을 받아들일지 이것도 이제 관건입니다.
1: 네.
0: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 핵 무력과 운반 수단 미사일 발사 능력이 그 완성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금 확장 단계 아닌가 하는
1: 네.
0: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완성 단계에서 비핵화로 되돌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최근에 있었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의 발표한 의장 성명을 두고 또 김여정 부장의 비난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핵 무력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 무력을 헌법에 명시한 뒤에 핵 무기 생산과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번 담화에서도 비핵화 요구 자체를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핵 증강을 우선 멈추게 하고 단계별로 해법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와 핵 능력 강화를 재확인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예.
0: 두 번째로는 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요, 비핵화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한국은 그 재래식 무기 수준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그 핵을 내려놓고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입장을 인정한다면 비핵화 주장은 반통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1: 예.
0: 자, 그런데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또 보수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1: 네.
0: 핵을 머리 이고 살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것을 좀더 해석해 본다면요. 진보 진영의 주장은 북한의 안보에는 공감을 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그 남한에 대한 핵 위협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반대로 또 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라는 주장은 남한의 입장에 공감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유지한다면 접점이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1: 네.
0: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한국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요, 그동안의 경제 제재를 하는 압박 정책과 경제 원조라는 당근 정책, 이두 가지를 북핵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0: 30년 동안. 그 이유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활동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하면 경제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힘의 논리로 혹은 경제 이익으로 북한을 다루려 하지 말고 미국과 남한과 북한의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1: 예.
0: 한국과 미국은 대화와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또 남한 경제와 공동 기반을 갖게 되고 또 북한의 경제가 미국 경제 의존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남북한 또 북미 간의 경제적 이해가 공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깨뜨리는 것은 북핵에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경제 이해를 공유하면서 그 경제 공유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문제도 비핵화 문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예, 경제적인 이해를 먼저 공유하도록 한번 순서를 바꿔보자. 예. 제안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 핵은 완성 단계를 넘어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국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30여 년 동안 힘이라는 압박과 경제라는 당근의 논리로 북한을 다루었지만 해결은커녕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겠다고 서로 지지하겠다고 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 공동의 목표라면 자존심 경쟁을 하기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꼭 마음에 또 깊이 새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탈출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스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에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Let's praise Him,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제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는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정말 수준 높은 감사인데요.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실제 인물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신학인은 복에도 감사하며 고난에도 감사하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책을 읽는 것이 힙하다. 텍스트 힙이라는 말이 화두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SNS에 책 사진을 올리고 카페에서 핸드폰보다 책을 읽는 모습이 멋있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점 매출도 크게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가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진짜 힙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첫 곡입니다. 강찬의 주말씀 향하여 띄워드립니다.

책 읽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천천히 읽을수록 더 많이 남는다. 성경을 읽을 때도 빠르게 읽는 방법도 있지만 한 구절을 오래 씹어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란 말의 뜻도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뜻한다고 하니까요.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위로부의 임내 띄워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성경 딱 한 구절만 펼쳐보십시오.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만을 곱씹으며 잠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줄이 내일 아침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이 될 것입니다. 끝곡으로 예수전도단의 예수는 말씀, 아이자야 CT1의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깨닫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 광야에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으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를 비난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랐으므로 모세에게 불평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들을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들이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나일강을 칠 때 썼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네 앞에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모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두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돌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각자 양옆에서 그의 두 팔을 받쳐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두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아말렉과 그 군대를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일을 기념으로 삼고 기록하여 그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맡겨라. 내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홍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7장 함께 하셨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밤입니다. 주말의 쉼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켠에는 또 무게가 얹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진 그대로 당신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쉼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는 짐을 진 짐승이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도 다시 걸어갈 힘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오늘 하루 지고 온 짐이 무거우셨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잠시 주님 앞에 멈춰서는 그런 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63편 강명식이 불렀고요. 한부영의 나의 노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Gaither Vocal Band의 Make the Morning Worth the Midnight, 그리고 나탈리 그랜트와 세스 와이넌스가 함께한 My Tribut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쉰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일들을 계속 굴리고 있고 정작 자야 할 시간에 오늘 못다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쉬는 것조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는 쉼에는 잘 쉰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잘 쉬지 못하셨어도, 잘 감당하지 못한 하루였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길승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묵상이 자꾸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 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하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왔어요. 난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소망, 그리고 위로는 깨지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는 잘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말씀은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은 결코 무너지거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 깨진 틈 사이로 그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성령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솔 피셔 베인기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창문의 작은 질그릇의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는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묵상이 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주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실수하는 제 모습이 참 힘듭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 맞다. 맞다. 아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나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사랑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소감 다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고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져도요,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 안에 그렇지만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은 강력하다는 것,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지식과 의지의 조합으로 개발하고 바꿀 수 있다 믿는다고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사과나무가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숭아나무가 귤을 생산할 수 없듯이 지식이나 의지, 노력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무의 정체성에 따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더욱 탁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열심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단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임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예수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허브 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워십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사람들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참 많잖아요. 동병상련도 있고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여러분은 지금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또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주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서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또 다른 쾌락과 성공이나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을 있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로 듣고 계신 북방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깨어 계시거나 아마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또는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어제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또 이주하신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을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0: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거부 갈등에 너무 힘들어서 제 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서 제가 저희 사랑하는 딸을 얻고 그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길 장백산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 혼자 나왔으면 됐을 걸, 왜 내가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고생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엄마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던 과정에 대구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자궁암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북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너도 한국으로 가라 해서 제가 브로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2007년 7월 9일날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제가 한국행을 내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출발은 7월 9일날 했는데 제가 감옥에 잡힌 것은 7월 11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몽골 국경 두 번째 선을 넘다가 잡혔거든요. 단동이라는 곳에 신의주를 통해서 나간대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의주로 가게 되면 저희는 두 번 죽습니다. 혈서를 쓰면서까지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적같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몽골에서 더문 병방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언성보이부에서 그렇게 저는 말로만 듣던 그 보이부 형태를 실태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자그마한 독감망에 넣고 사적의 흰벽이 아닌 핍투성이가 된 그런 거기에서 각목으로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각목에 이렇게 팔꿈치 맞고 대못에 찔리고 23일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고문을 당하고 들어왔는데 밤에 불은 없고 도청은 되는 거예요. 경비에서는 아바이가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뚜벅뚜벅뚜벅 그렇게 그 우리 호실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머리 마트에서 저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네 누구 딸이 맞냐, 맞으면 고를 구덕이고 아니면 흔들어라. 근데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해서 내 손에 사탕 시야를 쥐어주고 나갔는데 다음날에 샛별 보이부에서 저를 호송하러 온 거예요. 샛별에서 온 보이지도는 저한테 너무 살뜰하더라고요. 그 구치소가 모자람으로 해서 대기소라는 데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줌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감찰과 부과장이 여기 있는 여자들을 다 성추행을 한대요. 성추행이란 용어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며칠 만에 저한테 진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되어서 마취도 없이 산부인 때 수술대도 아닌 책상 위에서 강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올라가서 다시 또 조사를 받고 고문받고 하다가 2008년 4월 20일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40일 동안 아침 금식기도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찾아올 사람도 없고 면회할 사람도 없으니까 교화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부터 산에 가서 뭐 나무로 꾼 짐바, 그리고 똥태비를 나르려면 배낭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배낭마저도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신입반에서 끝나서 교화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6평 7평 되는 그 감옥에 200명이 너무나도 잠자리 갖고 싸움을 하고 위에서는 빈대가 떨어지고 눈 뜨고 있으면 눈에 떨어지고 입 벌리고서 입에 떨어지고 옴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매일같이 죽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생활이 일상이 됐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3일이 지나가면 그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저것도 약이 될 수 있겠다. 그 구대기를 쓸어가지고 사베라가 불에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그 단지밥에 볶아서 먹는 사람. 근데 제가 그 구데기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는 없는데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 있잖아. 북한에서 종초라고 했어요. 밑에선 썩어 올라오니까 뭔가를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 가지고 내 살을 찔러 가지고 부황을 붙여서 이렇게 구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사적에 나다가 마지막으로 가슴에 났어요. 살이 많은 부분에 안에서부터 썩어 나올 때 그 어떤 약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배이모가 작은 페니시린병 약통에 가루도 아닌 물도 아닌 그런 지그득지그득한 그런 걸 가져다 가슴에다가 나무를 찔러가지고 부황단지에다가 건물을 뽑아내고 제가 그 가루를 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됐는데 안 아픈 거예요. 사적에 막 가려오면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살이 나오고. 그래서 3일 돼서 배엄마가 와가지고 어떻니 하는 거예요. 이모 통증은 없고 가랍습니다. 제가 뭐 그러니까 그게 그 구데기 가루다. 우리 옛날 감방에서 그때 봉선이랑 먹고 저렇게 살찌했던 그 구데기 가루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살겠다고 아우성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구걸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 저 배고픈데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나무 꿀 때 힘이 없으면 힘과 용기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조장이라게 되면 한 조에 30명, 한 개 교합 안에 170부터 230명까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우리 저의 한 어르신을 저한테 와서 조장 나 고추 먹고 싶소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뜯다가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 터져서 이렇게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엄마 고추는 살리지 못했지만 내일 다시 훔쳐서 갖고 오겠으니까 꼭 살자고. 근데 10시 돼서 취침 시간이 됐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보니까 고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이 고추 두 개가 몰아서 내가 이렇게 피 터지면서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고추를 주면서 이제는 먹고 살아라고, 꼭 살아서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 고추를 그 엄마한테 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창문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추 두 개가 이렇게 내가 죽을 정도로 맞아야 되냐고 억울해갖고 하나님 앞에 쪽창문에 대고서는 마음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대요. 근데 저는 1년을 하나님을 믿고 다녔지만 말씀을 몰랐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찬송만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았고, 이 가사만 곡만 들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고, 왜 저 노래가 이렇게 슬플까, 내 마음이 너무 위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탁 주면서 더 이상 제가 쪽창문에 내다 놓고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지를 벗고 화장실에 앉아갖고,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며칠 내내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 12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들여보낸 뜻이 어디 있냐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전도! 그래 전도하지 뭐. 그래서 저의 제일 장기 시절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다 장기 시절로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언니한테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언니 누군가가 면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니네 부부 중에 누군가라도 빨리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가기를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석 달을 기도했는데 나갈 수 없는, 남편은 15년 받고 여자는 12년 받았는데 남편이 출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출소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내 남편이 출소해서 면회 왔대요. 갑자기 남편이 나가서 면회 온 걸 보면서 이 면식 갖고 애들하고 먹고 살라 하고 본인은 빈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서 장기 수술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 코로나처럼 40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저의 딸의 얼굴에 천사달 날개 달린 그 천사가 갑자기 제 이 머리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제가 벌떡 선 거예요. 분명히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는 거고, 근데 다음 날에 저는 정상이 되어서 병방에서 나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허약한 몸으로
과반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건강하게 68kg로 3년 생활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화소를 나와서 저를

팔았던 친구 숙모와 저희 가족에게 영접기도 시킬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11년 제가 4월 8일 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궁암에 걸렸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도 없어졌고 그리고 3년 동안 저희 딸을 입양만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저희 딸을 만나서 열을 내니까 입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진짜 눈동자같이 365날을 진짜 1분 1초도 저 곁을 안 떠나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면서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신천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물리치고 저희 딸을 나왔는데 안상홍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리치고 아 목사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룩한 주일만 저희 딸을 데리고 지키다가 2012년 6월 1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나안에 도착한 마냥 저는 잘 살 줄 알았는데 악몽에서 많이 시달렸고 그러다가 탈북민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 자식을 죽였던 그런 날 성폭했던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있단다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포를 했을 때 북한이 다시 열렸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게 하심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니까 북한이 보였고 하나님이 먼저 온 통일이 아니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그곳에 바로 전하고 여기 온 탈북민 3만 5천 명보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하교회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북한을 생각할 때 아픔이 아닌 기쁨으로 아픔에서 일어나 곧바로 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북한을 넘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시리아 새 정부가 미국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명 단위 작업조로 고용해 식품 제조와 농업, 봉제 등의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엔비디아가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등 월가 대형 금융회사 6곳과 손잡고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주차 로봇이 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국내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66% 급증한 가운데 피부과와 한정식 집 등 미용 의료와 외식 분야에서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모델을 앞세워 성장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용료를 올리고 상업용 모델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개인 미용사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는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발견돼 감정가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곳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IAEA는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거쳐 99번 부지로 불리는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장비 등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원자로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지만 이후 남은 물질 가운데는 핵무기 제조의 기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정광, 이른바 옐로 케이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로 케이크 자체를 곧바로 핵 분열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는 더티 밤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핵물질이 적대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이스라엘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행동을 막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새 정부와 IAEA를 설득해왔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시리아 정부도 핵물질 제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명 단위의 작업조로 고용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매체 고르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구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북한 여성 노동자 작업조를 공급하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농업, 봉제 등 경공업과 식품 제조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식품 제조 작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선 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를 40명씩 한 개 작업조로 고용해야 하고 인원을 나눠 배치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고용주는 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공급 단가는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으로 약 8,200원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이어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도 외화 수입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 글로벌과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6개 금융회사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엔비디아 생태계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대규모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험사와 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데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인 AI 공장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AI 인프라 등에 약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주차 시스템이 국내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위아가 개발한 평면형 주차 로봇을 다음 달부터 경기 시흥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근할 때 아파트 월패드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납작한 형태의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 올린 뒤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주차할 때도 운전자가 정해진 곳에 차를 세워두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는데요. 사람이 직접 주차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문을 여닫을 공간이나 차량이 빠져나갈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이중이나 삼중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정착된 라이다 센서가 차량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차장 바닥에 약 1m 간격으로 인식표를 설치해 이동 경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다만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아파트보다는 전용 바닥재를 적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2조 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비액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 카드 매출은 2033년 1월에 9.6배로 늘었고, 전체 카드 매출에서 해외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0.2%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해외 카드 매출의 약 40%가 피부과에서 발생했고, 성형외과와 기타 병 의원이 뒤를 이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미용 의료 소비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식업에서는 백반과 한정식, 고기 음식점에서, 유통업에서는 패션 의류와 편의점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도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이 평균 16만 6천 원으로 내국인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AI 기업들이 잇따라 유료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AI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이용료를 낮춰 누구나 모델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차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금 체계를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출시 예정인 초대형 AI 모델 Q1 3.8 맥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에 수익 일부를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샷 AI도 자사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연 매출이 2천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0% 수준의 매출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딥시크 역시 자사 모델의 프로그램 연동 서비스인 API 이용료를 상당 수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미니맥스와 즈푸 AI도 상업용 모델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거나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AI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과 개방성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머리를 손질하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후식동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흥시 인민위원회는 개인 집이나 창고 등에서 돈을 받고 머리를 손질해주는 주민들을 파악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영 편의 봉사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를 찾는데 주민들이 줄지 않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시설의 남성 이발료가 북한 돈 5,000원인데 비해 개인 영업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로 더 비싸지만 손님의 요구에 맞춰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국영 미용실과 이발소에 정형화된 머리 모양 대신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 솜씨 좋은 개인 미용사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이 시작되자 개인 미용사들은 간판을 내리고 단골이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손님만 받거나 직접 손님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손질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당국의 통제에도 개인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영업 방식만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전남 광양시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 산삼 9뿌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한국 전통 신마니 협회에 따르면 60대 약조꾼이 최근 백운산 자락 해발 800m 인근 계곡에서 모삼을 포함한 천종 산삼 9뿌리를 채취했습니다. 천종 산삼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여러 세대를 이어온 산삼을 말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자연 발화 이후 4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모삼의 연령은 약 80년으로 추정되며 9뿌리의 전체 무게는 76g입니다. 협회는 색상과 형태, 맛과 향 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조선 숙종 당시에 인삼 가격 기준 등을 적용해 감정가를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백운산은 암반과 마사토가 많아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전통 신마니들의 주요 활동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값싼 중국산 산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고가의 산삼을 거래할 때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만 구름 많겠습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함경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맑고 화창한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25도, 수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5도, 서울 34도, 인천 3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대전과 세종 광주가 3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울산 24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 34도, 부산과 울산 33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계속해서 구름 많이 낄 전망인데요.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4도, 신의주와 개성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23도, 함흥 22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27도, 청진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 그리고 남해 바다 모두 하늘 맑겠는데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테너 노영한 씨였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송은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상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상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 맛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0: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고 그랬어. 모학성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자리를 모셔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벌써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이 8개월이면 일단 집도 받으셨을 거고요.
0: 네, 받았습니다. 전 집을 받았습니다.
1: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0: 경기도 광명에 서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광명이요. 네.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네. 광명에서
0: 정말 좋습니다.
1: 처음 집을 받으셨을 때 사실 이렇게 집을 받고 나서 그곳에 가구를 네. 가전을 채워가는 재미가 또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0: 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집을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이렇게 배려가 좋구나. 정말 좋은 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게끔 다 보장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사놨습니다.
1: 주로 어떤 거 사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어떤 소비? 내가 네. 산 것들 중에서?
0: 다 샀습니다. 저는 보람있게 살자고. 예. 소파도 샀고.
1: 소파.
0: 예. 에어컨도 큰 것을 샀습니다.
1: 에어컨
0: 넣는 걸. 예.
1: 중요하죠.
0: 예. 그리고 김치 냉장고 다 사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는
1: 네.
0: 네. 이젠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보람있게 살자고 우선 집부터 멋있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직업을 잡아서 일을 하자고 해요.
1: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0: 네. 저는 3월 30일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자고 해요.
1: 아, 그때부터 네. 공부를 시작하시라고요? 네.
0: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우선 따야 대한민국은 자격증이 있어야 네. 일자리도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따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3월 30일부터.
1: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출연하신 분이 네. 그렇게 공부를 네. 왔다 갔다 또 하시면서 네. 바로 자격증을 따시고 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저는 하나원에서 한식 요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거기 기간이 꽤나 짧을 텐데요.
0: 네. 짧았는데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1: 오, 세상에.
0: 네, 노력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어.
1: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와, 한식 자격증도 따시고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네. 계획하고 계시고.
0: 그리고 이제 목요일
1: 네.
0: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재난관리 자격증도 따자고 합니다.
1: 도대체 몇 개를 네. 따실 예정이신 거예요?
0: 따겠어요.
1: 와, 공부하는 재미 가운데 네.
0: 대한민국은 자기만 노력하면 자격증을 따지 않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성공돼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겠어요.
1: 그리고 오시고 나서 이제 네.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공부할 수 있는 지원금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 하나원에서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원 쪽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따로 가서 공부하신 네. 거예요?
0: 내가 이제 하는 건 따로입니다. 여기 우리 거기 집 주변입니다. 하나는 부천이고 하나는 우리 거 집 주변에서 따겠습니다.
1: 그럼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내년, 내후년 그 미래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0: 미래를 있습니다. 내가 따자마자 하겠습니다.
1: 아.
0: 예, 요양보호사로 일하자고 합니다.
1: 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이 나이는 아마 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얘기 요양보호사에 들어가자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1: 네.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네. 이 시험과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다음번에 또
0: 이루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할렐루야.
1: 방송에 다시 모실 때는 요양보호사 우리 이봉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 오면은 할 수 있는 선택들이 무수히 많고요.
0: 네.
1: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0: 네.
1: 이곳에 오셔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0: 네.
1: 입는 것, 사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드셔보신 음식 중에서
0: 네.
1: 북한과 남한의 입맛이 꽤 다르다고 들었는데 또 제일 네. 뭔가 입맛 차원에서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런 음식은 굉장히 생각하지 네. 못했던 음식이다.
0: 네, 맞아요.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북한에 있을 땐 정말 우리가 기름도 먹기 힘들었어요. 정말 기름이 생기면 그 숟가락을 재서 먹고 그러나 남한에 와서는 기름도 마음대로 먹고 보지 못한 음식들 많았어요. 정말 북한에서도 못 먹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내가 한식 요리를 어떻게 쓰나 따서 내 손으로 대한민국에서 와서 음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1: 생각해보니까 그 간.
0: 네.
1: 간이 참 다르잖아요, 남북이.
0: 달아요.
1: 근데 어떻게 그 한식 자격증을 이 남한에 맞춰서 바로 그렇게 따셨는지도.
0: 배웠어요. 한원에 있을 때 선생님한테서 우리가 배워서 시험을 친 게 내지가 합격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5일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1: 중국에 계실 때도 요리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0: 중국에 있을 때도 식당 일을 많이 했고 내 손으로도 해보고 배우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빠른 것 같아요.
1: 중국에 계실 때 식당에서 계셨어요.
0: 네. 식당 일을 많이 했습니다.

0: 어디 쪽에 계셨어요?
1: 연길 삼계탕집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0: 아,
1: 소탕집에서도 일하고,
0: 소탕.
1: 예, 많이 일했습니다.
0: 그러면 중국에 계실 때 주로 연길 쪽에 계시면서 음식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곳에 오시기까지의 결단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꾸려왔던 정착기가 있을 텐데 이걸 다 뒤로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1: 저는 중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나 일을 해도 숨어서 일하고 자유가 없어요, 우선. 그리고 공항국이면 여기서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벌써 검열하면 들어가 숨어야 살고. 자유가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그렇게 숨어 살겠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못된 남편을 만나서 다 뺏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중국에서는 더못 살겠구나. 내가 자유로운 나라로 한국에 가면 자유롭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 우리가 여기를 왜 옵니까? 잘 살자고 오지요.
0: 그쵸.
1: 본인이 열심만 있으면 저 대한민국에선 잘 살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중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어째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을 벌면 못된 남편이 다 뺏어가고 하니까 내가 결심한 것이 내가 자유로운 나라를 우선 찾아가자. 이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0: 처음에 이곳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 계신 건가요?
1: 네. 중국에서 말하면 카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한국 모집을 하는 이런 톡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를 오는 이 로정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 기독교 선, 브로커가 기독교 선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선을 와서 무사히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은혜예요, 이게.
0: 거기서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오시는 길에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곳에 오시자마자 또 여기서는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공부하셨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셨어요?
1: 저는 하나님을 내 몸에서 떨구지 못합니다. 바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0: 그리고 바로 하나원에서 나오셔서 지금도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죠, 선생님?
1: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서울.
0: 생명나무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생명나무 교회를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1: 제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0: 전도 왕이시네요.
1: 그래서 말합니다. 전도사 하랍니다, 나. 다 데리고 갔습니다.
0: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이래서 꼭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1: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먼 길을, 이 험한 길을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사히 오고, 여기 와서도 이 많은 배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돼요. 우리가 어떻게 왔나.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기독교 선을 오지 않았습니까? 산을 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감동돼서 같이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에 네 명이 갔습니다.
0: 좀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1년, 2년의 정착기가 됐을 때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가 너무 기대되면서요. 저희가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 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론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 것과도 같을 때 우리 주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들어오면 환한 빛이 비추이면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리라 하셨다. 생명의 빛줄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생명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죠.
3: 네네.
4: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북한에서 청취한 우리 이수현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을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이수현 자매님과도 같은 분들은 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아멘,
3: 네.
4: 샬롬, 마라나타
3: 네.
4: 그리고 성경 구절만 해도 뭐 시편, 마태복음, 베들렘
3: 엄청 많잖아요.
4: 단어가,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되게 외계어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3: 네.
4: 같은 가나다를 쓰는데 이게 같은 말이 맞는지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3: 처음에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단어가 나만이 낯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지 오래는 안 돼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뜻은 다 알 것 같아요.
4: 그 흩어졌던 진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모르는

0: 막뭐 역사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집중이 잘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선생님은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맞춰서 들으신 거잖아요.
1: 아, 제가 일하고 힘들 때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 같은 고향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1: 네.
0: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먼저 탈북하신 분들의 얘기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들은 또 있으셨나요?
1: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탈북해서 넘어오다가 중국에서 다시 북송돼서 넘어가셔서 막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0: 맞아요.
1: 다시 한국으로 또 넘어오시는 길에 또 하나님을 영접을 하시고 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됐다. 그런 말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0: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1: 같아요.
0: 반신반의 하셨을 것 같아요.
1: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0: 그쵸.
1: 황해북도만 해도 이게, 탈북민들이 거의 북한, 남한으로 오시는
0: 네.
1: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짜 막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냥 한국 분들이 탈북민인 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0: 네.
1: 이게 말투가, 한국어, 이게, 남한 분들이랑, 그, 북한 분들이랑 말투가 다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말투를 보고, 아, 진짠 진짜구나, 하고 알았었어요.
0: 뭔가 진짜 고향 사람들이다.
1: 네.
0: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이게 정말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1: 계속, 이렇게, 자매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0: 네.
1: 키면, 계속 듣지는 못했지만 항상 킬 때마다 그게 이렇게 탈북민 분인데 언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0: 네.
1: 소리 들을 때마다
0: 지금 딱 선생님의 위치인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지금에 제가 진짜 여기에 극동방송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0: 네.
1: 앉아 있는다는 게 진짜 북한에 진짜 몰래몰래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소리도 제가 거의 아마 북한이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분들 들으면 진짠가 보다 아마 하실 거예요.
0: 그러면 선생님이 2년 전까지의 선생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1: 네.
0: 지금 방송을 그때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1: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기는 한데, 뭐,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까, 그냥 통일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그냥 이 남한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분들한테 거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을, 거기서 들으시는 방송들이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이에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0: 네.
1: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교회에서 정말 그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정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임을 전하면서 통일돼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날이
1: 네.
0: 머잖았겠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입추를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점차 시원함을 회복해 가는 듯 느껴집니다. 가을바

바람이 불면 깊은 산 속의 나뭇잎들이 빨간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회복은 어떤 뜻입니까? 돌회, 돌아올 복을 사용하는 명사로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람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신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와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와 5장 10절에는 엘리사를 향한 나아만 장관의 간절한 바람을 엘리사가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어미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하지만 나아만은 불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나병 환자 상태입니다. 이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 종들이 나아만 장관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 애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7번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에 나아만 장관은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렇게 회복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잊혀졌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떠났던 자녀들이 건강이 또 재정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우리 북한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0: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전체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북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0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바탕 땅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은혜가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말씀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아니었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0: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표면에는 사랑이 있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해도 우린 밤이 새도록 수고만 할 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 접속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지요. 그러니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 주님의 거룩한 희열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지요.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나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나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어주소서. 산처럼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언제나 기댈 언덕이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로 인해 내가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낄 때 온전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를 깨닫게 하시기에 실망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싸움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승리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명예의 산이나 돈의 산을 오르는 것이 승리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영적인 산에 올라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산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소중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산이 아니라 주님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도 우러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 부르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 부르면서도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 부르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도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의롭다 부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순종이 아닐까요?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순종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는 것이지요. 화려한 종교의식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 삶을 성전 삼아 거하신다고 하셨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작농의 비유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온갖 복음에 세 복음에 다 나온 비유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비유예요. 근데 모든 비유들 중에 설정이 가장 황당한 것이 오늘 비유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의 그 주 이야기는요,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포도원도 있는 아주 부잣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뭐 유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포도원을 울타리도 치고 즙틀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 망대까지 다 졌는데 그걸 소작인들한테, 테넌트들한테 그걸 세를 주고 멀리 떠난 이야기로 설정이 됩니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 집주인이 열매 좀 달라고 보냈는데 얼마나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게 있었겠죠. 그 보내는 종들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잡았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황당한 설정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황당함 속에 단순히 그 소작농들, 테넌트가 황당한 게 아니고 그 주인도 보면 좀 상식을 넘는 주인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비유는 그래도 좀 우리가 익숙하고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우리 상식에도 좀 맞는 스토리 같아. 근데 오늘 비유는요 너무 황당한 게 많은 거예요. 주인도 아 그렇게 종 보냈더니 때려, 또 보냈더니 죽여, 또 보냈더니 돌로 쳐. 그런데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더 심하게 가면 갈수록 이 상황들이 악화되는 상황, 관계가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들을 보내는 또 주인은 무슨, 이게 뭔 시추에이션이에요? 주인도 상식적이지 않은 주인, 임대인들도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이나 이들이나 도끼인 객끼인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황당함의 비유 속에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관계가 나와요.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소작농은 소작농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의 첫 번째 대상은 그 비유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범적인 사람들이 이 소작농이었고요. 오늘 저는 그 소작농이 저이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작농에게는, 소작농들에게는 세, 이 스토리 안에서는 세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주인과의 관계예요. 포도밭 주인의 관계와 소작농과의 어떤 그 다이내믹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를 보여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요, 보내는 종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계속 종들이 오는데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또 공격하고 그러는 이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하나님, 주인, 성령 하나님, 종들, 메신저를 계속 보내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작농들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는 종들,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아들, 여러분들이 아는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작농인 우리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들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런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성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Sovereign Creator God,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주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 속에 제일 먼저, 비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놨어요. 농부들한테 빈 땅을 빌려주면서 니들이 여기다 나무도 심고 여기다 포도나무도 심고 그래서 포도밭을 만들어서 잘해야, 그게 아니고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산 울타리를 둘렀고요, 즙 짜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다 만들어 놓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훔쳐가거나 그럴까봐 망대까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Creation God, Creator God, 성부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 스토리 속에 이 소작농들이 그 주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둘이, 그러니까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의 역동성을 보면, 그 어떤 관계 릴레이션십을 보면 이 소작농들은 뭔가 나중에 드러나죠. 그들이 이제 아들을 보고 말할 때 상속자니까 죽이자, 아직 살아있거든요,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아들을 죽여요. 근데 아들을 죽여도 그들이 원하는 거 사실 되지 않거든요. 주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들은 핵심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핵심적으로 그 안에 그렇게 그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던 거는, 따라할까요? 신분 착각.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테넌트인데 오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은 이 세일을 받고 잠시 맡겨준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인,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주인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뭐냐면, 너 소작농인데, you're a tenant, 너는 소작농인데 너 주인 행세하고 있나? You're trying to be an owner 라고 누가 지적하잖아요. 이 소작농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더 발끈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지금 적반하장처럼, 사실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소작농이라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받아서 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맡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씀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도 거부하고 주인을 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해주니까 그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을 안 읽어드렸지만 45절, 46절 두 구절이 이 21장을 끝마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존하는 데서 나오는 그 깊숙한 곳에 갈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struggle 있어요. turmoil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소작인인 걸 알면서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신, 주인의 것을 다 나누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이 맡겨준, 더 특별하게 맡겨준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끔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 전에 벌써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 말씀 너무 잘 아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 연고이냐? 라고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유를 듣다 보니 이사야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소작농이라는 것을 하나님 맡겨주신 걸 머리로 알고 있지 않으세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거 잘 인정하기 어려울 거요. 저도 정말 그럴까? 나 신학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엠느티가 있어요. 엠느티가. 원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이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못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이것이 신분 착각. 이 소작농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있었던 것. 그들이 열심히 일가고 포도 열매도 많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깊숙하게 원한 관계, 원수 관계로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다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두 번째로 종들과의 관계를 우리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종들은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reation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 inspiration이 우리 안에 영감과 감화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세요.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방송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으시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 주인 아니고 소작농이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놀라운 거는요, 이 정말 황당한 스토리인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인이 계속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마음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문 닫고 안 가라고 해도 또 나타나셔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하운드 오브 헤븐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주시면서 너 주인 아니야. 너 주인 아니야. 심지어 우리 삶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주세요. 병에 걸리고요. 어려움들이 봉착하고요. 많은 것들이 다 없어져요. 욥의 신앙을 보시면 그 욥이 가지고 의존했던 모든 것을 다 pull the rug out of the 모든 게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삶이 우리가 주인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종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내가 주인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나지막한 작은 목소리로 보내주신 친구가 있으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메시지가 있으세요? 이 비유는 저의 서 있던 그 안정 그물망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다 흔들고 이렇게 pull the rug out of my feet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관계를 보니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안에 원한을 갖고 있는 저의 이유에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세요. 주인은 알았어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몰라주셨을까요? 아니요, 알으셨어요. 아들 보내면 때리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는 다분히 그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그 아들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신성 모독. 성경에 유일하게 모독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 성령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돼요. 근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신뢰 거부. 이 세 가지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아들을 안 믿어요. 아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또 한 번의 기회를 거부해요. 여러분, 주인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주인과 소장동이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혔던 담을,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주인과 소장농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해요.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He made Christ to be sin for us.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되고 죄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하나님과 원한 관계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나 할 수 있어요, 꺼야 꺼야 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한 관계를 가지고 원수처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원수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유일한 치유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원수 만드셨어요. 당신의 원수를 말입니다. 적대감 때문에 일어난 죽임이 하나님께서 적대감을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을 주인은 알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수로 만드셔서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적대감의 존재로 십자가에서 만드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겁니다. 그 소장농들의, 원수 같은 소장농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왜 메신저를 보내고 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열매를 갖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주인은 그 열매나 그 포도원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보낸 거는, 그들에게 메신저를 보내고 또 메신저를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장농들이 소장농인 걸 깨닫고 하나님 주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닐까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원수가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셨던 것을 저는 몰랐던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한테 내가 주인이라고 신분이 착각되고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계속 모독하고 막고 거부하고 보내주는 메신저들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원수된 나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을 원수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걸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포도밭 이런 이야기 다 하고 비유로 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던 이미 너무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죄책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하지만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로 시편 118편의 그 말씀이죠.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은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 건축자리 쓸모없다고 밖에다 갖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에 이 말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계속 묵상을 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이 소장농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0: 대신 원수가 되어서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아들이 죽은 원수로 죽은 그것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을 주인이 아셨기 때문에 이 버린 돌을 그들의 신앙의 모퉁이 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을 또 바울은 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For the Jews is a stumbling block. 발이 채이는, 딴지 거는 돌뿌리라. Stumbling block.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 foolishness to the Gentiles.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든 헬라인이 되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버린 돌이 우리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돌을 딴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우리 아성을 깨트려요. 우리 안에 주인 되려고 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스톰블링 밖에 넘어져서 그 위에 우리가 깨지면 그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면 넘어지지 않고 딴지 안 걸리고 전에와 같이 똑같이 거부하면은요 나중에 그 돌이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시는 가루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째 내가 보고 싶은 TV, 내가 중독이 된 TV를 아이들과 아내 몰래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2층에 올라가서 혼자 테레비를 보고 즐겼던 그 시기에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텔레비를 보면 습관이 있어요. 길게 보지 못해요. 아이들도 알아요. 영화관 가면 전 되게 돈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15분 있으면 잠들어버려요. 스크린을 보면. 근데 텔레비를 보다가 비몽사몽간에 약간 선잠이 들었는데 저 2층 텔레비 방은 이렇게 여는 문이 아니고 도르래 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래된 문이라 소리가 많이 나요. 갑자기 잠들랑 말랑 텔레비를 잘 보고 있는데 두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속에 쪽제비도 낮짝 있지 딱 걸리니까 엄마가 여기 계시다가 저쪽 가셔서 화장실 가신 것 같아. 그리고 막 갑자기 들킨 그걸 감추지 못했더니 아내가 불쌍하고 자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당신한테 뭐라고 야단치거나 바가지 긁으려고 온 거 아니고 나도 그냥 테레비 보고 싶어서 왔어. 같이 앉아도 돼? 저에게 거친 돌 같았던 제 아내의 모습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의 죄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나 대신 죄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당장 바뀌었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제 신분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제 아내는 중독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아내를 나한테 메신저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때문에 조금씩 감사가 회복되고 있어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우산을 눌러 써야 하길래 걷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비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 경남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거제와 통영 지역에 피해가 크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 지역의 몇몇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보니 교회는 다행히도 빠른 대처로 침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피시느라 많이 바쁘셨고요. 하지만 지하에 자리 잡은 교회들을 향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침수된 곳이 많았거든요. 이 비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피해 지역에 또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비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8월 18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마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마음이라고 남겨주셔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창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마음 두 글자입니다. 마음이라고 남겨주시면 신명기 7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실함에 의지하여 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뜻을 따르는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과 순종으로 답하는 날 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가장 첫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채우기 원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비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을 향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마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마음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온전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채우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마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842님께서 예수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9810님, 오늘도 하나님 마음 알아서 순종하는 하루의 삶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하루 되게 하소서. 담비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당한 가정들과 교회의 위로와 빠른 회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885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항상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4203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마음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절대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언제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1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흥황하여서 인근의 모든 나라를 다 함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나라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자만심을 갖고 있을 때 남유다 왕국을 586년에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 난공불락을 이야기했던 바벨론 제국도 기원전 539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대 파사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왕이 되어서 새로운 제국을 통치합니다. 다니엘은 남아공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남녀가 망한 후에 주전 605년 정도 경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후에 왕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바벨론의 제국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바벨론 제국의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그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높여줘서 온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의 위치에 서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 살아온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경할 수 있는 주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왕국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의 손자인 벨사살 때 이르러서 나라가 무너집니다. 이 벨사살 왕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능했습니다. 제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음주 가무에 익숙해서 수시로 술파티를 벌입니다. 그날도 귀족들 1,000명을 모아서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서 뺏어온 그 금은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성전에서 귀하게 쓰는 그 금은 그릇을 가져오게 해서 거기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유명한 화가가 이 술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져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자만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성이 유브라다 강이 흘러가면서 성을 휘감고 지나가서 어떤 지적이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강줄기를 물줄기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메데파사 군이 저 위에서 강줄기 물줄기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물줄기 흘러가게 해서 물줄기가 점점 약하게 된 후에 한밤중에 성문 밑에 진군하여서 수문을 열고 성에 침투하여 단번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는 그 성까지 저들은 흥청망청 술에 만취해 있다가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 군의 고브리아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 왕과 함께 거기는 모든 귀족들이 다 적군에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 제국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감독할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바벨론 제국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왕을 받들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안정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다시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그때 다니엘은 8세가 넘은 고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전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그를 세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들어서는데도 끊임 존경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존경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그런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 사람들은 어둠에 빛나는 별처럼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하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왔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을 시기질투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바벨론 제국 때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귀 있을 봤더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새 왕국이 들어왔는데도 또 저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구나.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꼭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물고 듣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다가 비난받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물고 뜯어도 눈나 깜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고 뜯고 고소고발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넉넉히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도 그 어떠한 답을 찾지 못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을 역이용해서 무너뜨릴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께 보고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왕이 와서 저들이 아첨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 나라의 위대한 분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나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들을 사적으로 잡아 넣어서 사형에 처하십시다. 사람이 아첨하는 약한 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갖고 왕의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사형시킨다고 하니까 역시 과인들이 충성되구나 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자기가 신임하고 의지하고 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인 것을 도장을 찍을 때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법안에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평소에 한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상에 처한다고 하는 그 왕의 금령을 보고 나서도 그런 창문을 내놓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더라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 해라 저 말 해라 자꾸 선동시켜서 싸움판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마음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 임하게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그의 기도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감사로 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평안함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억울한 일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입에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죽음을 눈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인을 찍어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참수한 고관들에서 왕의 왕이여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할 때 본인이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놓으면서도 왕은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밤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그날 밤에 무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끊고 금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20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왕께 대답합니다.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밤새 다니엘은 그 따뜻한 사자 카펫에서 잠을 잘 자고 머리털 하나 다시 하는 상태로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왕은 다니엘을 잡아놓은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참수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와라.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밖에 없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지밖에 없는데 처자들을 다 끌어오게 해가지고 같이 모두 다 사자굴에 던져버렸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천사가 입을 열어주고 떠나가라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막 물어가지고 그 참수하는 자들 다 이 사자들이 물어뜯어 그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 악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이런 망하리로다. 하나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있습니다. 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은 기독교 역사 이래로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과거 영국에서는 집에 성경과 철로역정이 모든 가정에 있다고 할 정도로 철로역정이 꼭 읽어야 될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철로역정은 한 기독교인이 멸망의 성을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그것을 비유법을 통해서 소설을 쓴 그 내용인데, 이 소설이 감옥 안에서 탄생되었습니다. 1660년 왕정복으로 즉위한 찰스 2세는 영국의 국교에 성공회 외 어떤 종교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성공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감옥에 집어넣고 최고로 사형에 처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존 번연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6회에서 죄종의 소명을 받아서 그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하면 다 잡아놓는다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다니엘처럼 그 내용을 알면서도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가지고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투옥됩니다. 12년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풀어주겠다. 아닙니다.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설교한 죄로 감옥에 12년 동안 갇혀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큰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냄비, 주전자 이런 걸 고쳐서 땜질해서 한 그런 수리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그걸 아버지께 물려받아서 땜쟁이 수리공으로 정말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본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부인이 생계를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너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고통으로 그 모래가 진주를 반하다는 것처럼, 이 고난의 기간 동안 그는 철로역정 외에도 거룩한 전쟁,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여러 권의 그 기독교 명작을 저술 했습니다. 감옥에서 시간이 길어지자 내가 이게 곧 처형당하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를 싸우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이 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교수대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내가 전했던 보험이 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라며 나를 조롱했다. 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만약 내가 죽어야 한다면 비록 내 마음속에 아무런 위로나 기쁨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교대 발판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늘 걱정은 감옥 밖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예레미야 49장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 우리 가족을 다 맡깁니다. 이제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인의 괴색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가족을 놓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아이들과 헤어지는 일은 마치 그들 위로 집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눈먼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아내와 아이들을 온전히 그분께 의탁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전번에는 감옥 안에서 글을 쓰며 또 그 안에서 가죽 구두끈을 만나서 팔아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전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12년을 하루같이 지켜내면서 그때 그 고난 속에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만들어낸 그 책이 바로 철로역장입니다. 이 철로역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19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통해 좌절과 불평, 낙담, 부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마음이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단어 마음입니다.

FM98.1 진주 FM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마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마음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죠. 제가 나올 때에는 폭우처럼 쏟아져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내리는 비를 보면서 경남 지역에 지난 주말 동안 큰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과 통화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피해가 없는 교회들이었는데요. 성도들의 가정도 두루 살피시느라 아주 많이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외에 지하에 자리 잡은 교회들을 향한 걱정이 아주 크셨거든요. 이 비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또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피해 지역에는 빠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새벽에는 정말 폭우가 내려서 걱정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잠시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기는 한데요. 더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기를 또한 기도해야겠죠. 복구가 되려면 비가 내리면 또 어려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전히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0: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마음입니다. 마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살리는
0: 말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주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0: 오늘도 이 소년스러운 목사님과 함께
1: 그래요.
0: 또 말씀을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받기를 네.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그쵸. 제자 이야기를 네.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맞춰주시는 예수님 얘기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네. 네.
1: 그림 얘기하면서.
0: 네.

0: 로베르토 춘트라는 사람이 그린 아. 엠마오 가는 길. 엠마오 아. 가는 길이 지금 쳐보면 너무 많은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등을 보이면서 걸어가시는 분들 그 이야기 하면서 했죠.
1: 네. 저는 참 감동적이었던 그쵸? 게 그때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치. 길이라고 하셨거든요.
0: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네. 그걸 등지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돌아가는 친구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보폭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먼저 훅 가가지고 빨리 와 이것도 아니고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1: 네.
0: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러닝 동아리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러닝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다 달라.
1: 그렇죠.
0: 안 그렇겠어요?
1: 그럼요.
0: 우리 같으면
1: 다 다르니까
0: 생초보야. 그러면 잘 못 뛰어요.
1: 네.
0: 근데 어떤 분은 잘 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참 잘 뛰는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이 두 분이 서로 러닝 메이트인 거야. 있으면 잘 뛰어. 근데 한 분이 한 석 줄을 빠졌대요. 그 다른 분이요
1: 네.
0: 너무 힘들어서 못 뛰게 되는 거야. 러닝메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함께 걸어가주는 거 그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내가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유 나 우리식으로 송축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어쩌면 뒷걸음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일단 함께 걸어가주시면서
1: 그럼요.
0: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행자가 되시는 분이더라. 그런 얘기를 나눴죠.
1: 그래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0: 그쵸?
1: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가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0: 네.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입니다.
0: 예수님이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1: 네.
0: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무슨 이거를 하고 있는 거야.
1: 네, 대화를 하고 하는데
0: 그 너희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니 이러지 않고 무슨 이것을 하고 있니.
1: 네, 그래서 대화인데
0: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
1: A story.
0: 아, story.
1: 세 글자로
0: 그렇지.
1: 정답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찬양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0: 네.

0: 살리는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시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스토리다.
1: 그렇지.
0: 스토리라고 힌트를 드렸는데요. 세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걸음을 맞춰주시는 주님을 만났잖아요.
1: 네.
0: 오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1: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보다는
0: 네.
1: 그 슬픔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면서 그다음에 뭘 하시냐.
0: 네.
1: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책망하는 분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계속 듣고 계신 거예요.
0: 같이 가면서. 예,
1: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방금 전에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니들 무슨 대화 나누고 있니.
0: 네.
1: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이 주고받고라는 말이
0: 네.
1: 헬라어로 안티발로야.
0: 안티발로?
1: 이게 뭐냐면.
0: 발로 차는 거예요.
1: 그런 거 비슷해. 아, 딱 오네. 이게 배구공처럼 그 배구 선수들이 배구공을 탁 때리듯이
0: 네.
1: 강하게 주고받는 거.
0: 그러니까
1: 논쟁을 격렬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0: 그러니까 그냥 얘기 수준이 아니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불만을 토로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서로 이제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또 저쪽에서도 배구하듯이 주고 받고 하는 우리 학생들이
0: 네.
1: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해. 이제 친구들이랑 말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불만을 가졌어. 부모님에 대한
0: 네.
1: 혹은 뭐 삶에 대해. 그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나 정말 진짜 살기 싫어. 뭐 이래.
0: 네.
1: 그럼 친구가 듣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던데 하면서 둘이서 증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잘 인도할 분을 만나서 그분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상담에 그 제일 마음 편한 사람 찾아가다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잖아요.
0: 네,
1: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이 비슷하니까 이게 격렬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0: 그런 느낌이군요 지금.

0: 한 명이 얘기를 하면 야 에이 그건 아니지 이래야 되는데 네. 둘 다 실망을 크게 해놓으니까 둘 다 어차피 또 자기들이 사실은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1: 맞아.
0: 고향을 떠나서 우리로 치면 한양에 왔는데 이거 뭐 이제 금연 환양이 아니라 실패자로 돌아가는데 자기 합리화도 시켜야 되겠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들에 대한 좀 분노도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논쟁적으로 막 화를 내면서 네. 격렬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와.
0: 19절 18절 이하에 보면 네. 이제 무려 7절에 걸쳐서 24절까지
1: 와.
0: 자기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그 마지막에는 그래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구원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여자들이 천사도 봤다는데 아유 우리는 못 믿겠어 이러면서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이 실망감을 예수님한테 막 토로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야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럴 수 있잖아요.
1: 근데 그리고 말을 딱 끊고
0: 그렇지.
1: 거기서 잠깐.
0: 잠깐 이거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 경청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동안 다 듣고 계세요. 당사자잖아. 당사자를 앞에 두고 못 알아보고 자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실망했다고.
1: 네.
0: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니 그게 나야 이렇게 바로 그냥.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다 듣고 계셔. 정말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의 넋두리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정말 모르는 척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끌어냅니다.
1: 아.
0: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두 사람이 대꾸를 내.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1: 네.
0: 뭐라고 했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참 화를 내더니 예수님이 한번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었더니 막 토해내더니
1: 네.
0: 아니 근데 당신도 그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냐고 왜 모르냐고 우리 다 아는데 이래요. 그러면서 21절에 진짜 마음을 딱 말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얼마 안 된 얘기인데 우리가 바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망했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로 바랬다. 바랬다는 게 헬라어로 엘피조거든요. 여러분 그 소망할 때 엘피스.
1: 오.
0: 소망이 엘피스. 그래서 엘피스 성의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바람 내 소망. 내가 바랬던 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욥이 모든 걸 잃었잖아요. 새 친구들이 욥을
1: 네.
0: 찾아와. 자기 친한 친구니까. 그들이 한 가장 위대한 위로가 뭐냐면 욥기 2장 13절에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냥 옆에 있어준 거야.
1: 네.
0: 7일 동안 밤낮을. 그때까지가 너무 훌륭한 위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을 여는 순간부터
1: 맞아요.
0: 상처를 더 줬잖아요.
1: 맞아요.
0: 그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함을 이렇게 훈계하거나 가르쳐서 그 마음을 충분히 토해내기 전에 뭐 수정해놓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1: 네.
0: 충분히 들어주고 옆에 가만히 들어주는 방식을 택해요. 그때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는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요즘에 그 젊은 분들 사이에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1: 네.
0: 주인공이 독고거든요.
1: 네.
0: 근데 이 독고가 기억을 잃은 노숙자 출신인 거예요.
1: 오.
0: 그러면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거야. 근데 말을 많이 더듬어요. 행동도 약간 굼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말을 안 해요.
1: 아.
0: 근데 이제 밤마다 편의점에 정말 삶에 찌들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단한 그 가장 취업에 실패한 청년. 그다음에 자식 때문에 너무 속 썩인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편의점을 와요. 근데 희한하게 이 집에 와서 자꾸 자기 속을 내놓는 거야. 알바 입장에서는 진상 손님이지. 자꾸 그냥 물건 사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주절주절 막 화를 내고 어떤 때는 막 울고 자기 아들 욕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독고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왜? 말도 잘 못하지. 언변이 유려하지도 않지. 그러면서 해결책도

0: 어쩔 수 없잖아요. 다 듣고는 뭐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옥수수 수염차 하나 딱 주는 거야. 근데 이 넋두리를 들어주고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 편의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0: 펑펑 우는 거야 사람들이.
1: 어...
0: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그냥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있어주는 그 알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1: 어, 세상에.
0: 네. 그냥 그 자리에서 뭘 한 것도 없고 뭐 어떤 그럴 땐 이러면 안 될까요? 뭐 솔루션을 내놓은 것도 없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주는 그것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 잘 안 들어줘요. 가정에서도 언제나 정답을 내놓으려고 하고 누구든지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뭐 정답을 막 말하려고 안 들어줘. 야, 그건 그게 아니야라고 시작하죠. 근데 이제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교회에도 안 들어줘요. 좀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얘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과 상함을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교회여야 되지 않겠어요?
1: 아, 네.
0: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께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1: 네.
0: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그 정말 아픔과 상함, 어떤 때는 분노 이런 것까지 좀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이 다 들어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실은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우리와 다르거나 그리고 되게 찌들린 사람들을 보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0: 그치.
1: 안아주고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도.
0: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제대로 살았으면 저렇게 됐겠어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듣기도 전에 제대로 알기도 전에 판단부터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청의 모습,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냥 팩트만 딱 보면 그냥 예수님 등지고 가는 사람이 맞아. 근데도 그들의 입장이랄까? 들어보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랬니? 심지어는 그들이, 아니, 그 유명한 얘기를 당신만 몰라요 하는 그런 어떤 책망거리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들어줘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런 분이잖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원망할 때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주님의 방법이 우리 앞에 이렇게 진수성찬처럼 딱 놓이잖아요.
1: 네.
0: 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예수님처럼요.
0: 그럼요.
1: 네, 살리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효중앙교회 이경동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 18일 화요일 빛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는 마음이고요. 마음 두 글자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오래전 산들이 생겨나기 전부터, 주께서 땅을 지으시기 전부터, 아주 오랜 옛적부터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네 근원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소서, 참으소서, 주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천년이나 하루나 주께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주께는 우리가 아련한 한순간의 꿈에 불과한지요. 해뜰 때 멋들어지게 돋아났다가 속절없이 베이고 마는 풀잎에 불과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에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놓치지 않으시고 어릴 적부터 저지른 악행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잔뜩 찌푸린 주님의 얼굴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대가가 그것이 전부인지요. 우리 수명은 70남짓. 그렇게 살아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통뿐입니다. 수고와 고통과 묘비 하나가 전부입니다. 누가 그러한 진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터뜨리시는 그 노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소서. 지혜롭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종들을 온유하게 대해 주소서.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나날을 주신 만큼 이제 좋은 날도 주소서. 불행이라면 평생 동안 충분히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드러내 주소서. 주님의 능하신 모습을, 주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주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잘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없게 해주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앉은 그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서 밤을 보내는 그대,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내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 오히려 멀쩡한 상태로 먼 발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악인들이 죽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불행이 네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재해가 네 집에 들이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잡아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너를 보호하는 것. 너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사자와 뱀 사이를 누비며 젊은 사자와 뱀을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필사적으로 내게 매달리면 내가 온갖 공경에서 너를 구해주리라. 네가 오직 나만 알고 신뢰하면 내가 너를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리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고난당할 때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해내어 잔치를 베풀어주리라. 네가 장수하여 오래도록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하리라.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90편 91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힐 우회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힐 우회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오늘 열왕기상 12, 1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왕상 12장에 등장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리게 됩니다. 열 지파가 올라가게 되고 두 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7월 15일에 드려야 되는 절기 날짜를 8월 15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한 일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여로보암이 행한 세 가지 죄를 관통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모든 죄의 공통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 열왕기 13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2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유다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 13절에 등장한 이 일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열왕기상 13장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또 하나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열왕기상 13장 1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을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열왕기상 13장에 일어난 사건은 여로보암의 회개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일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망한 것은 죄를 지어서인 것도 사실이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할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만 이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일은 본문 앞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이 팔이 굳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폐진 사건입니다. 제단에 끼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는데 그 팔이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바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떡과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사자와 나귀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에 살펴본다. 이 사건은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회개하도록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법칙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졌습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가 나사로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내 동생들에게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리고 14장 1절 말씀 바로 어떻게 이루어진지 기록했는데 그때 예,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예,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을 그때의 표현으로 시작하므로 14장 사건이 13장과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열왕기상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로보암이 13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로보암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루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기적을 만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 낮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내렸습니다. 낮에는 깊은 데 물고기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감사를 하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고기를 보았다면 감사했겠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죄악됨을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처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과 베드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0: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죄악됨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마산생활교회를 섬기는 김일용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상처 주었습니까?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더라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나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말씀으로 상황을 읽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용감하게 손을 내미세요. 용서의 능력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용서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주년, 창원극동방송 3주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사만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8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8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선착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피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 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두 달 동안 미션이라는 이러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행사를 마치고 나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과, 또 한 가지는 무더위와 함께 사역한 그 사역의 현장, 그것의 감사와 동시에 찾아오는 것은 피로감일 겁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느슨해집니다. 준비할 때 긴장했지만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뜨거웠던 은혜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는 이 권면은 바로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사역지에서 느끼게 되는 육체적 영적 피로감 속에서 바울이 다시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시 부릴 듯 하나님 앞에서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욱 더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요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서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없거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약해져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다시 살리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다시 일으키라는 말씀이죠. 받은 은사를, 받은 은혜를 다시 불을 붙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영적인 소진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지칠 때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을 다시 공급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면 육체적인 그 피로함과 어려움도 우리는 단숨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 같고 지쳐있는 것 같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받게 되면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 육체적인 것도 그뜨니 이기게 됨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혀 새로운 어떤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미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같이 여겼던 스승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젊었던 목회자였습니다. 성격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연약한 면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상황을 먼저 보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항상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것도, 곰을 이겨버리는 것도 하나님, 그 발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8월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찬양하며 하나님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들, 여러분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청소를 하고 기도한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흔들렸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all the time,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달을 시작하고 이 더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은사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은사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다라는 말은 꺼져가는 불에 바람을 불어넣고 또 장작을 더하여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불이 꺼져가는 것들에 부채질을 하거나 신문지를 가지고 흔들면 바람을 통하여서 그 장작에 하얗게 묻어있던 것들이 다 끄덕이면서 빨간 불로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장작을 더 하게 될 때에 불이 붙게 되고 큰 불을 통하여 우리는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씨가 꺼진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결국 꺼지고 많은 그러한 수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불을 어떻게 다시 살리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불씨를 살리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야 우리가 이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걷어내야 합니다. 죄를 그 속에 불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걷어냅니까? 우리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그러한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을 불어넣고 또 땔감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불이 다시 붙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받은 은혜, 언제나 뜨겁게 활활 타오를 것 같지만 언제 꺼질지 모릅니다. 언제 식어버릴지 모릅니다. 한번 헌신했다고 저절로 사명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로 바람을 불어넣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불을 계속 유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전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요즘 제가 듣는 것은 6-7명은 과거에 나는 이랬다, 나의 믿음은 정말 뜨거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셨는지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다, 예전에는 예배가 기다려졌다, 예배는 앉아있으면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고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의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었다. 예전에 맡겨진 그 사역을 일할 때는 밤새도록 일을 해도, 올라이트를 해도 너무나 행복했다, 힘들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식어져 가는 겁니다. 사역은 의무가 되었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식어져 있는 이 내 뜨거운 믿음을 여러분 부채질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채질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장작을 짚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짚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불이 왜 작아졌냐고, 왜 믿음 준 믿음을 다 잃어버렸냐고,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고, 남아있는 불씨를 다시 살리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꽃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와 또 격려와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마음의 또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의 불씨가 약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언제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을 가야 될 텐데,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다 보면,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끼리 가는 그런 아우리치 속에서도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현장인 겁니다. 선교의 그 현장 앞에서 여러분 막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 뜨거웠다가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그 의견을 맞추기 위해서 수없는 그러한 기도와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실제로 제가 예수전도나 훈련을 받을 때 우리 팀들이 약 20명 가까이가 함께 움직였는데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목사님 가정이 마음이 상해서 그 외국에서 다시 티켓팅을 해갖고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것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내 발을 한 발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보듬어 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성숙한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언제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내 옛사람이 불쑥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우리가 파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 불씨를 여러분 다시 살리기 위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새로운 일을 앞두면 두려울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지지하고 다시 믿음을 세워 일어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게 두지 않도록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세 가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게 하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의 힘인 줄 알고 이 능력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의 사역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좋은 일로, 아니 이사만 가도 마음이 막 너무 힘듭니다. 꼭 가야 하는지.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 교회가 싫다고, 나는 이런 교회 싫다고 떠나는 성도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아직까지는 그런 성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싫다고 떠나는 성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한다든지 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떠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치게 하는 겁니다.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정말 고슴도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고슴도치처럼 뾰족하게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왜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이

큰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들이 얼마나 순합니까? 순한 양들이 있는 목장에, 양떼 목장을 가본 적이 있죠?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양들은 서로 다 붙어 있어요. 그 더운데도 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옆에 같이 있는데요, 여름이 되면요 이거에 부딪히면서 진물이 날 정도로 서로 이 여기가 막 상할 정도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양떼 목장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염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염소들이 양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는 거예요. 양들의 틈 속에 들어가서 망불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입니다. 또 저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요. 그렇게 되면 양들이 진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양들이 좋은 틀을 만드는 그런 양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염소 같은 성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우리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힘을 얻고 같이 또 기도하고 다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염소가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어린 양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 우리에게 능력과 함께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일을 만들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은 일만이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회복될 때 사역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욕망을 참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바르게 다스리는 건전한 마음,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감정에만 의지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뜨거움이 필요하지만 지속하려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내가 절제함이 너무나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련회 때 결단했던 것을 일상에서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절제입니다. 감정이 상해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시간을 정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절제인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를 일으키고 사랑이 방향을 잡아주면 절제가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또한 사랑과 절제가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8월을 온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활활 우리의 사명이 불타오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세 가지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에 복음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실은 감추고 싶었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와 조롱, 심지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갖는다라는 것은 몰래 한밤중에 모든 불빛을 감춰놓고 생명을 걸고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안전장치와 삶을 끊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화가와

가르치는 모든 일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세례를 받는 그러한 것에 포기해야 하는 직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어떻게

0: 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누가 볼까봐 조용히 눈만 감았다가 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다 하면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탁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분명한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이 선교제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의 선교제에서만 받은 은혜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학교와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은혜도 이 예배당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터와 가정과 이웃 가운데 복음의 향기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힘을 얻었다면, 다시 불을 붙였다라면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바로를 살아낼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정률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처음 가는 식당을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켰어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하필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겁니다. 파란 점이 자꾸 엉뚱한 데 찍히고 화면은 뱅글뱅글 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못 잡더라고요. 자,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낯선 길 위에서 그러면 확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못 가겠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이 확실치 않으니까 발이 안 떨어지고요. 자, 그렇게 잠깐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비게이션은 헷갈려도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자,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 위치를 자꾸 남에게 물어보고 삽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SNS 보면서 비교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살피고 평가에 자꾸 흔들리고 정작 나 자신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다른 신호에 의지하다가 헷갈려 버리고 말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걸음이 떨어지는 법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나 자신도 나를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 자, 다른 신호에 흔들리지 말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분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아버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